0: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시민 입장에서 책임 있게 대응하는 시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네, 두 후보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담고 있다, 뭐 들어주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그런데 그동안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오기도 합니다. 시민 대변자로서 조정 역할을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알고 싶고요. 또 주민 민원 해결 과정에서 이 행정기관과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조정을 하시겠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이은경 후보의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후보 시작해 주시죠. 2분입니다.
0: 네. 네, 폐기물 시설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주민 간의 갈등과 행정에 대한 불신까지 함께 얹혀 있는데요.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과정에서 지원 범위가 대표성, 정보 공유 문제 등을 두고 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이 온 부분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시민 대변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한쪽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민 목소리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 의견을 수렵한 과정에 더 투명 있게 만들고 협의체 운영 과정과 결정 사항을 주민들께 충분히 공개할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주민 간의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 현장 간담회 설명회를 장려하고 직접 이야기를 듣고 중간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행정기관과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의 일반적인 대립보다 주민 피해 생활 불편이 객관적으로 중심이 되는 것으로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강하게 요구가 되고 감정적인 대립보다 실질적인 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결국 시민들께 원하는 것은 갈등이 계속되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과 행정 사이에 끝까지 소통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성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네, 이은경 후보의 답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한승호 후보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2: 예,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갈등 문제 그리고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조정 역할을 질문하셨는데요. 그동안 주민지원협의체 갈등의 문제는 특정한 인물이나 세력이 이권을 독점하기 위한 욕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매립장 같은 경우에 특정인이 10년 이상 독점하면서 내부의 인사권 문제라든가 지원금에 대한 배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을 넘어서 너무 자기 맘대로 처리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내부적인 갈등이 심각했었습니다. 결국은 저는 조정 역할이라고 하는 게 뭐 서로 잘 타협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라고 한다면 또 내지는 개인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라고 한다면 과감히 저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협할 건 뭐 서로 이해가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은 서로 조정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싸워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주민 민원 해결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행정기관과 지역 주민들이 왜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협의체와 관련돼서 사례를 들어보면 광역 매립장의 경우 내부에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걸 방치합니다. 매립장 감시, 매립장 위원장이 내부적으로 잘 조정하길, 관리하길 바라고 있고 여러 문제가 있으면서 그걸 방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조정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에게 크게 질타해야 될 문제고 문제를 삼아야 될 문제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조정 역할보다는 잘잘못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고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은 하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특히 생활 밀착형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이걸 다 들어주면 좋겠지만 이런 생활 밀착형 민원을 하기에는 예산이 굉장히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 요구가 충돌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조정을 할 것인지 어떤 순위로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한승우 후보의 답변부터

0: 또 차후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민원을 들으면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인지, 정당한 사업인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될 때까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문제는, 물론 뭐, 너무 과다하게 드는 예산, 과다하게 드는 사업들은 할수 없겠습니다만, 예산이 드는 문제들은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했더라도 꼭 필요한 일들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사회 필요성, 그다음에 효용성, 시급성, 중요성, 이런 것 전반적으로 따져서 사업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은경 후보는 앞으로 어떻게 그런 게 우선순위를 정할지 네,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2: 네, 저는 예산을 아직 뭐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민과 안전의 생명 그리고 생활 볼편에 대해서는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과 아이들의 보행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시내버스에 기다리고 있는데 의자에 벤치에 비가 샜다 가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큰 문제 같은 경우는 설마 시민들이 뭐할 수가 없는 거를 말씀할 수 있을까요? 간혹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체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같이 동행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매일 겪지 않는 문제나 보행 같은 거 생활에 밀착형 사업이 우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1분 주민들께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형평성과 공평성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현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나서 주민과 함께 수렴을 할 과정입니다. 결국 예산은 기준이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삶이기 때문에 항상 시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토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긴장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상호 주도권 또 토론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앞서 마찬가지로 주어진 시간 전체 6분 동안 앞서 질문했던 후보에게 못다한 질문이 있으면 이 시간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답변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에는 그 질의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의 답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문, 단답식으로 질문을 하시되 가능한 30초 이내에 끝내주시고요. 상대 후보가 답변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질의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사회자의 권한으로 제재할 수도 있고요. 앞서 긴급 찬스를 쓰지 않으셨어요. 예, 긴급 찬스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이은경 후보 그리고 한승우 후보 순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경 후보의 순서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6분이고요. 충분합니다. 네, 이 시간 잘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은경 후보부터 질문해 주시죠.
2: 네, 의원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로운 싸움인데요. 그래도 옆에 우리 한승우 의원님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까지 저는 상대방 비난과 네거티브를 하지 않아서 저는 사실 의원님한테 궁금한 게 없습니다. 제가 사실 의원님한테 작년부터 알고 있었지만 깊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없어서 이 자리에 시민들과 함께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1: 질문 없이
2: 네.
1: 네, 감사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승우 후보의 순서입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0: 예, 네, 당혹스러운데요. 가벼운 질문을 하겠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아까 답변을 좀 정확히 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삼천에 저희 지역구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잖아요.
2: 네.
0: 폐기물 처리 시설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죄송하지만 제가 삼천동에 폐기물이 있는 거는 제가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정치로 제가 생활력이 있다라는 거, 쓰레기를 분리수거 잘 하고 있다는 것만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네.
2: 네, 이상입니다.
0: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각장도 있고, 음식물 등을 처리한 리사이클링 처리장도 있고,
2: 네.
0: 매립장도 있고, 뭐 이런 처리장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가벼운 질문 또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삼천동 사시잖아요.
2: 네.
0: 저도 삼천동에 살고 있는데, 삼천동의 이름

0: 혹시 유래를 아세요?
1: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0: 너무 가벼운
1: 제가
0: 질문 드렸는데.
1: 네. 제가 제새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까 사업에 집중해서 삼천동 그냥 출퇴근하고 막걸리 골목이 있고 저희 아이와 벚꽃 축제를 가고 중인이에 있는 공원에 가고 그 이상입니다. 사실 동물원도 제가 세 번밖에 간 기억이 없습니다. 네.
0: 좀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조국당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 최근에 조국당과 선거 전에 민주당이 합당하겠다라고 해서 뭐 갑작스런 기자회견도 하고 뭐 TF도 구성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국당과 민주당이 합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저 이런 질문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이유는, 민주당은, 전통이라고 될까요?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깃발만 꽂으면 된다. 저와 마인드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을 탈퇴하고 조국혁신당을 입성하게 됐습니다. 저는 스스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있으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도 계셔서 그런 부분이 없잖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에 있지 왜 탈퇴했냐? 조국혁신당에 있냐? 그런데 제가 민주당에 있으면 제가 다음 공천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저는 할 말은 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 있으면 아마 제가 오장육부 뒤집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탈당하고 조국혁신당에 왔는데요. 조국혁신당에 있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편한 건 뭐냐면 제 주장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눈치 안 보고 우리 한승우 의원님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저는 한승우 의원님이 멋있는 게 그겁니다. 5분 발언할 때 제가 몇번 봤습니다. 사실은 당당하게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민주에게 하면 그분들은 다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천동에 대해서도 발전을 하게 되면 발언을 해야 된다고 저 보거든요. 근데 이분에서 많이 이렇게 제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의원님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운동을 하면서 사실 뵙지를 못했습니다. 모 의원님 한 번밖에 못 뵀습니다. 5번 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 당당하게 저는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0: 네. 예, 저도 정의당을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계속 하는 이유는 저는 진보 정치가 꼭 필요하고 발전에 대한 생각하고 그래야 민생이 살고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계속해서 어려운 길이지만 진보 정당을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국당도 제3당으로서 굳건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내지는 기대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은 뭐 합당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의원님 되시고 합당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 합당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입성을 했으니까. 그래도 저는 공천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합당을 한다 해도 저는 끝까지 외로운 싸움을 해 나가겠습니다.
0: 무소속으로 그냥 가실 겁니다.
1: 무소속은 안 되겠죠?
0: 그럼
1: 전
0: 정의당으로
1: 합당하면 안
0: 오시죠.
1: 되잖아요?
0: 정의당으로 오시죠.
1: 아이고, 죄송합니다. 진작에 불러주시 그랬습니까? 네, 저는 조국혁신당을 사랑합니다. 네.
0: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네.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와 정의당 한승우 후보의 그 상호 토론, 주도권 토론이었습니다. 오늘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같이 참여했으면 좀더 날카로운 상호 토론이 이루어졌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주시 마성거구의 후보자 두 분의 이야기, 토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토론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마무리 발언 순서가 남았는데요. 각 후보에게 2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2분 동안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승우 후보 그리고 이은경 후보 순으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승우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0: 예. 오늘 민주당 후보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게 민주당 일당이 독점하고 있는 전주시 전라북도의 정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4년의 의정 생활 동안 세 번에 걸쳐 고소고발을 당했고 전주 시의회에서 두 번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 스스로가 민주당 일당 독점의 폐해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전하게 경쟁하고 민생을 위해서 서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이 부지기해야 되는데 자기하고 생각이 맞지 않으면 비판하면 징계해버리는 음해하고 탄압한 이런 형태들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주 시민들이 민주당 일당 독점의 정치체제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소수정당도 제3당도 들어가서 같이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정치 풍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저의 이번 캐치프레이즈가 검증된 한승우 행동하는 검증된 시의원 행동하는 한승우입니다. 제가 스스로 원하지 않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 번의 고소고발과 두 번의 징계를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이 됐습니다. 탈탈 털리는데요. 털릴수록 저희 깨끗함이 저는 빛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원칙 있는 의정활동이 오히려 돋보였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졌고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진짜 민생정치를 꽃피우고 싶습니다. 지역주민 여러분 기호 5번 한승우 꼭 선택해 주시고 다시 재선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한승우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은경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이은경 후보 시작해 주시죠.
1: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의 신당 3천 1동, 2동, 3동, 효자 1동 지역구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후보님 6분이 오셔서 토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떨린 자리입니다. 센터장만 8년 했었지 이 자리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거는 처음인데요. 그래도 우리 유권자님들께서 후보님들이 6분이 나와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대해서 자세히 알고 한 표 한 표 찍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많이 좀 아쉽고요. 저 이은경은 우리 시민들과 가까이 밀착해서 생활 정치를 하겠습니다. 엄마 같은 정치 꼭 봐주시고요. 우리 현장에서 많이 어려움 있는 거 물론 우리 한승호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 이은경 엄마처럼 많이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6월 3일 꼭 간절히 부탁하겠습니다. 이은경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 네, 이은경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회 전주시 마선거구 후보자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 그리고 정의당 한승우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누가 지역의 참 일꾼인지 판단하셨을까요? 오늘 토론회를 통해 들여다본 후보들의 생각과 공약, 정책을 꼼꼼하게 비교한 후에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회 전주시 마선거구 편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Кыргыз элинде үй бүлө кичинекей мамлекет деген сөз бар. Анан айта жибиз, сизге суроо бергим келип турат. Сиз Корей улутуна турмушка чыккансыз да, анан кийин бул жакта кандай өзгөчөлүктөр бар, кандай кыйынчылыктар бар? Эмеге Корея менен кыргыз үй бүлөсүн эгер салыштырып карасак.
1: Чигим Айпери чоанда чилмунур хэнэнде, чега Хангугэсэ санэнжи ольмадэ дэгу, кригу чега결혼 이민자예요. 저도 한국 사람한테 결혼하고 키르기스탄과 한국의 가족들이 차이점이었던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한국에서도 가족 삶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해요. 어디 살든 키르기스탄과 한국인이 비슷한 점은 첫 번째는 가족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가장 중요하고 가족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키르기스탄, 한국은 가족은 부모님, 남편, 우리 모든 자매, 동생들, 누나, 오빠 누구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고 있는 것은 따뜻하고 사랑하고 같이 나누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질문이 한국과 키르기스탄은 차이점은 거의 없어요. 어디 살아도 사람은 삶이 똑같아요. 근데 언어와 문화가 차이점만 있지만 그걸 잘 이해하고 잘 존경하면 그거는 다 모든 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페리. 아이페리는 결혼했어요? 결혼 안 했대요. 그러면 어떤 가족을 누리고 싶어요?
0: негизи биз үйдө 5 адаммыз, атенем, анан кийин 3 кызбыз, 2 жан бар. Анан мен дагы ошол өзүм келечекте чоң үй бүлө болсок деген кыялым бар. Анткени үйдө көп адам болуп турса кызыктуураак убакыт өтөт.
1: 아이페리는 가족이 대가족이라서 다음에는 결혼하면 꼭 큰 가족, 대가족으로 가고 싶대요.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면 화이팅! 응원할게요. 지금 우리 가족을 보면 중심이라는 말을 하면 키르기스 말에는 유블르 키친에 메켄 모든 가족은 한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뭐냐면 가족을 이르면 가족에서 모든 자기가 생각과 그리고 있는 규칙과 모든 게 있으니까 문화, 가족 문화도 있고 중심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키르기스탄하고 한국은 가족을 보면 지금 많이 달려주겠죠. 요즘은 21세기에 보면 많이 가족 모습을 달려줄 수 있어요. 지금 한 가족도 있고 한 가족 부모 한 명, 두 명, 세 명. 옛날에는 우리가 대가족이 뭐니 중요하지만 요즘은 가족의 모습이 많이 달려졌어요. 그러면 아이페리, 키르기스탄은 대가족이요 아니면 작은 가족 어떤 것이 제일 많아요 지금?
0: азырынча бизде үй бүлөлөр чакан болуп баштады көрүнөт анткени азыркы муундагы адамдар көбүнчө мурдагыдай

0: 8 бала, 10 балалуу болууну каалабайт, анткени бири кийден эле балалуу болууну каалайт, анткени азыркы жашоо шарт, экономикага байланыштуу дагы баланы дагы чоңойтуу өзүнчө бир жоопкерчилик. Ошону азыркы жаштарыбыз айрыкча мындай аң сезимдүү болуп баштады окшойт. Ошого 1-2 эле балалуу үй бүлөнү кездештирсе болот.
1: Кыргызстанын өзүмдө가족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대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비교하면 많은 젊은 세대는 아이를 낳고 뭐 가족을 일으키고 많이 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하네요, 한국과.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보면 아이들 가족 결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키르기스탄도 갈수록 옛날에는 결혼하고 아이가 3명, 4명 기본이었는데 요즘은 2명 나는 것은 더 굉장히 큰 결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이제 멀리 가치가 뭐냐면 자기 가치를 갖고 그리고 자기 삶에 살고 싶은 사람들 더 많아졌어요. 교육도 받고 더 많은 발전을 하고 자기 개발 투자 이런 거를 생각하면 많이 모습을 바뀐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아이패드 그거 좋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요? 가족이 적은 거 좋아요? 아니면 많은 것은 좋아요?
0: 1 тарабы плюс жагы да бар, анан кийин минус жагы да бар да. Плюс жагы эгерде чоң үй бүлө болсо, анда алар бири бирине болгон мамилеси өзгөрүшү мүмкүн, то есть жакшы да, бири бирине жардам берип турат. А эгерде жоопкерчилик тарабын карасак, эгерде эки баланы жакшылап өстүрүп, аларга жакшынакай билим берип караса, анда эки балалуу эле болгон жакшы экен да. Анткени көп балалуу болгондо бардык балдарыңа бирдей каралбай калат, кээ бирине окуусуна акча жетпей калышы мүмкүн, башка жанагындай кружокторго бара албай калышы мүмкүн, анткени көп баланын багыштагы бул чоң каражатты талап кылат.
1: Чыгым айпиришинин сенгаги баняман гажогун дегажоги иинин госун жопчиман кредо гажогул чегим икке баданмен 그걸도 한쪽을 보면 좋은 것이고 한쪽을 보면 더 책임 많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는 아이가 두 명 있으면 그만큼 더 교육, 아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고 그렇다면 반대로 대가족 있으면 더 많은 노력과 그리고 책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하면 아이가 두 명 있으면 충분히 생각하는 거 사람들 더 많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이패드 아이를 몇 명을 낳고 싶어요?
0: 에크.
1: 아이 두 명을. 그러면 남자예요? 그러면 여자애를?
0: 비르가스 비르발아.
1: 딸과 아들. 그래요. 저도 지금 아이 두 아이 엄마거든요. 딸하고 아들 있어요.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제가 아이를 30대 낳았어요. 30대 낳았는데 결혼 원래 몇 살에 가고 싶어요? 결혼은?
0: 35살까지 체인데 보이노텀.
1: 그래요? 좋은 거네. 왜냐면 나는 결혼할 때 27 결혼했고 그리고 아이를 첫 아이를 30대 낳았고 그리고 둘째는 33 낳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충분히 공부도 하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일을도 하면서 그렇게 많이 각부 도움이 됐다고 들었으면 만약에 20대 결혼한다면 물론 아이를 빨리 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고 지금 아이들 더 크기가 좋은데 근데 보니까 20대 결혼하는 거와 30대 결혼하는 거 차이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런 김에 우리가 바울 시린자는 딸에 대한 아주 좋은 노래를 들어볼까요? 미르베카타베크 바울 시린자는이라는 노래 들어보십시다.

0: 아이디제 카레이 유불리른데 에잉 마뉴리 넬세 에미데 보일러이스스.
1: 한국에서는 가족 간의 책임과 존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가족에서 책임, 그리고 존중, 그런 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 아이들, 그리고 남편, 와이프, 모든 게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가족이 한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는 책임과 존중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부모님이라서 아이들 책임하고, 우리 아이들 보고, 원래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 튼을 보고 아이들 큰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아이들 보면 얼만큼 부모님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책임감과 존중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어서 우리 아이들도 커서 그런 거를 보고 배우고 이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족에서 모든 게 시작하고 모든 거 이뤄서 이 나라도 이어서 살고 있고. 그러면 아이페리, 키르기스탄 가족에는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엥마뉴 열쇠 미에데 올려주세요.
0: Кыргызстан үй бүлөлөрүндө эң маанилүүсү жана биздин салттарды ошо кийинки муунга өткөрүп берүү деп коет эми анткени бизде жана көбүнчө жаш балдар ошо ата энеси менен чоңойгондор бар да чоң ата чоң апа болуп калат анан ошолордон мурдагы жанагындай кол өнөрчүлүк болобу же болсо балдарга тиешелүү кандайдыр бир өнөрлөрдү өткөрүп берет да ошол нерсе биздин жана муунда муунга берилген үчүн биздин ошол жана кыргыз салты жана маданияты өзүнчө сакталып турат го деп ойлойм да анткени бул нерсени үй бүлө сага өткөрүп берди сен аны улантып баштап атасың дегендей.
1: 가장 중요한 것은 키르기스탄 가족은 이거는 전통을 이어서 물려받아서 그런 가르친 것이다. 가장 그걸 보고, 왜냐하면 전통을 이어서 문화를, 나라를 모든 거를 가족에서 배워서 그걸 이어서 그거를 유지한다라고 아이페리가 말씀했어요. 그러면 아이페리, 지금 한국에 있잖아. 한국에서는 보고 가족들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0: 카레이 유불리른데 마가 이제 이사올 군들이 초고 өткөргөн вакыттары жакты да анткени ошо үй бүлөсү менен атайын пикникке чыгып же болбосо жанагы эмеде суббота күндөрү мен университет жактагы атайын стадиондо чуркайм анан ошол жакта үй бүлөлөрү менен келип чуркагандар бар да бул ошол өзүнүн балдарына жакшы үлгү көрсөтүп атат деген ойдо жаша калдым да анткени бизде кыргызстанда баардыгы чогулуп мындай спорт менен алектенгендер сейрек кездешет а бул жакта көп көрсө болот экен үй бүлөсү менен келип чуркап мындай чогуу убакыт өткөргөндөрү мага жакшы таасир калтырды.
1: 가장 인상적인 그것을 보는 것은 가족과 시간을 보낸 거. 한국에서는 아이들과 부모님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마음에 들었대요. 같이 공무원이든 가든 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너무 흥미롭고 너무 좋았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키르기스탄은 그런 문화가 있습니까? 혹시나 마다니아트 바르브 유불리면은 비리릭데 안내.
0: 뭐 스포츠 테니스 전나 비데 안다이 마다니아트 테니스 비데 되겐 초고 왁 듣거든 되겐데 초고 지난다이 타자로 이스테린 저서 박 워터고즈 아일레메 테그릭 타자로 바그튼 다르나간 왁트다르겐다 아 스포츠 자간다 비데 어떠 세일에 게스트셋
1: 맞아요. 키르기스탄은 대부분 가족들은 밥 먹고 그리고 결혼식이나 이런 걸 크게 해요. 그거를 문화예요. 어디 가서 즐기고 춤추고 그런 데는 그러면 이제 한국과 조금 차이점이 있고 그런 모습들이 더 보면 돼요. 가족들, 친척들과 더 관계가 너무 가까워요. 그러면 이런 김에 가족들이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또 하나 노래를 들을게요. 이거 우리가 엄마라는 노래. 지금 이런 방송을 해보니까 우리 엄마가 생각이 들었네요. 엄마 보고 싶어요? 아이페리?
0: 아와 사근우.
1: 저도 보고 싶으니까 엄마라는 노래를 듣게 해줍니다.

0: 지금 여러분들 아빠라는 에르란 안다쉬프 아빠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가족들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지금 한국에는 예전엔 중매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키르기스탄 어때요?
1: 키르기스탄에다가 어서 장 애기 이빌 어르렀간다. 다가 өзгөчө салттары бар. Мисалы биринчи кыз узатуу бул деген ошо үй бүлө кызын турмушка узатуу деп саналат. Анан кийин өзүнчө үлпө тойдогу берилет да. А Кореяда дагы ушундай салттар барбы?
0: 네, 원래 한국에서도 정통이 있죠. 결혼 문화는 먼저 만나고 부모님들 같이 뭐 만나는 자리 있었고 거기서 부모님들 같이 얘기도 하고 키르기스탄은 원래는 같이 만났다가 같이 결혼하고 이런 거 있고 아니면 소개를 받아서 같이 부모님들 결혼시키는 결혼식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사돈끼리 만나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결혼식을 할 건지 얘기해서 그리고 키르기스탄은 제가 들었는데 칼름이라고 있다고요. 칼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1: 키르기스탄다 칼름 되게 무엇이 아니게 kızın atenesine жана кызга берилет бала тараптан. Анткени бул калымды ошол эмеге кыздын атайын кызга септеп деген дагы бизде салт бар. Бул ошол кыздын атенеси жаңы кызын турмушка узатканда атайын жана андай керектүү буюмдарды даярдайт да. Мисалы журкан төшөктөрдү, идиштерди, жаңы үй бүлөгө эмне керек болот? Ошол жаңы үйүнө ошолго керектүү нерселердин баардыгын тең ошол бала анын атенеси берген акчага сатып беришет. Бул ошол жаңы түптөлгөн үй бүлөгө кичинекей инвестиция деп дагы атасак болот да.
0: Киргизстан чондоңсо калымыраны го боняман кёрончон шиллан чоги же шинбу кажоеге ейри пионагу чумбяны чонтонжогин хунсу мунуа입니다. 한국에도 보면 혼수 문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랑감이 집을 사면 아내는 이제 아내가 이제 신부님이 사고 그런 거를 다 하는 것은 키르기스탄은 반대로 갈음은 신랑감이 그 돈을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크게 얘기해서 그런 거를 표현해서 예의를 주는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갈음은 얼마나 받고 싶어요?
1: Бизде жанагы региондорго жараша ар кандай бөлүнөт. Мисалы мен өзүм Таластыкмын, анан кийин Таластын кыздары кымбат деп айтылат да. Мисалы 500 миңден башталат эми калымдарычы. А кээ бир региондордо 200 миң беришет, 300 миң беришет, ушундай ар кандай эми өзгөчөлүктөр бар.
0: Кремен чиокмада тарыдырагою. Эри калымы нерсе икку, тонуру нерсе чилде. Ури Айперинин Таласыранын чиогесо чушинио. 원래 달라스 출신 아가씨들은 비싸대요. 이게 갈음 받을 때는 아주 돈을 많이 줘야 된대, 신랑감들이. 이게 지역마다 달라요. 돈으로 보면 이제 어떻게 변할지 이제 우리가 또 어떤 전통 문화는 뭐냐면 마흐르라고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신랑감이 여성 이제 신부한테 물어본 거야. 무엇을 갖고 싶어요? 그렇다면 신부 이제 생각해보고 그런 거를 대답하는 거예요. 그 집도 가질 수도 있고 자동차도 아니면 핸드폰 뭔가를 이제 아니면 금 원하는 대로 그런 거를 말해주는 거야 결혼하기 전에. 그러면 신랑감을 그걸 꼭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가장 중요하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런 거 없지만 그래도 홍수 문화가 여기도 많이 하죠. 그러면 아이베리 알베리는 키르기스탄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면 한국 사람도 괜찮아요? 누구랑 결혼하고 싶을까요?
1: мен өзү Кыргызстанда жашагым келгендиктен кыргыз адамына турмушка чыккым келет.
0: 그러면 알베리는 키르기스탄 사람과 같이 결혼하고 싶대요. 왜요?
1: Кыргызстанда жашагым келет. Өзүн ошо өлкөмө пайда келтирип ошол жакта жумуш кылсам жакшы болот.
0: Ойлонун Киргизстанда салгы шипку, Киргизстанда эсе결혼하고 싶고 가족도 이루어지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 아이아나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요?
2: 민다가 그러거든 지기네 트롱스 가지고 공개렛.
0: 아, 아이아나도 우리 아, 키르기스탄 남자랑 결혼하고 싶대요. 자, 아까 마흐름이라고 말하면 결혼 문화에서는 신랑이 신부에게 정정과 책임의 의미로 전달하는 결혼 예물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물은 여자가 원한 대로 줘야 돼요. 너무 좋은 거죠. 마흐르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아이베리.
1: 어서 우출결겐데 월남도 들어가는
0: 그러면 그 예물은 얼만큼 받고 싶어요? 뭘 받고 싶어요?
1: негизи махр бу эмеге аял затына как страховка сыяктуу да айда ошого карата мисалы үчүн кээ бирлери квартира сурашы мүмкүн же болсо какой то акция сурашы мүмкүн кийин өзүнө мындай керек учурда ошол акчаны колдонгочу мен пока ойлоно элекмин бирок ошондой материалдык жактан сурайм го
0: айпери ишинин эмул иже 아까 마흐르 말씀드리면 존중과 책임 의미로 전달하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돈으로 그걸 생각한대요. 이제 조금 그거에 대한 뭐 자동차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그래도 돈으로 받은 것이 더 좋은 거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최고지. 아야나는 뭘 받고 싶어요, 아야나?
2: 맨델레 아이피레이저니킨데 예레?
0: 아... 아야나는 또 돈을 맞아요. 돈이 최고지. 그러게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 우리가 진실을 말한 것이 지금 물론 돈이 다 좋은 거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정통이 이어졌다는 것을 보면 키르기스탄과 한국의 차이점이 가족과 그래도 중요하고 생각하고 어른들이 가장 중요하고 이 역할이 중요해요. 부모님들이 많아서 이 얘기를 나누고 어떻게 보내고 무엇을 어떻게 줄 건지 키르기스탄은 가장 중요해요. 몇 명이 오는 것이 그러니까 사던 길의 지역마다도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남쪽이 아니면 북쪽에 살면 거기서도 정통이 완전히 달라요. 주는 예물도 다르고 받은 것이 주는 것이 있고 어떻게 이 옷까지 입는 것이 달라서 그래서 여기 가자는 것은 여기 사던 길이 많아서 그걸 이야기를 나눈 건 자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김에 더 노래를 들어볼까요? 좋은 노래는 우리가 Ü Bülü 가족이라는 노래예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Übel Vaslidin이라는 가수가 노래했는데요. 지금 또 하나 노래를 들어보는데 이거는 우리가 Enetil Begiş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할 거예요. 아주 좋은 노래예요.

0: айдаже сиз кореяда 20 жылдан бери жашайсыз, андан кийин үй-бүлөңүздө дагы жолдошуңуз дагы корей улутунда болгон үчүн сиз кыргызстан менен кореянын маданиятында окшоштукту байкадыңызбы? Кандай окшоштуктар бар экен?
1: Ооба, байкадым. Биринчиден бул атанын немеси орду. Оленнен чыгып Майперига чыга결혼하는 지 벌써 20년 됐다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 결혼에서는 아버지가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아버지는 전통적으로 가족의 중심이자 책임을 지는 존재로 익혀졌습니다. 과거에는 가정을 경제적으로 책임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강했습니다. 유교 문화에는 영향으로 아버지를 충개하는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고 생각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위기를 지금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에서도 우리 남편은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남편은 가장이고 우리 가족에서는 모든 한국 사회에서는 갈수록 변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은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로서 책임을 강해지는 한국 남성들이 많습니다. 키르기스탄은 어때요? 그러면 아버지의 역할은 어떤 건지?
0: бизде дагы атанын орду бийик турат десек болот. Анткени кыргызда мындай макал бар: атанын сөзү атылган ок депчи. Бул деген ошо атаң айттыбы, аны деген анын сөзүн угушуң керек да. Жанагы үй бүлөдөгү көп маселелердин баардыгына тең атаң чечет да. Ошондуктан мындай үй бүлөдө эгерде атаң бар болсо, өзүңдү бир ишенимдүү адамдын колунда жүргөндөй сезесиң да. Айрыкча кыздарга ушундай сезилсе керек. Анткени өзүңдүн эми коргоочуң бар, сени жол көрсөтө турчу атаң бар дегендейчи. Ошондуктан бизде дагы атанын орду өтө жогору ордунда турат.
1: Кроме한 부모님을 존중하고 가족을 중요하고 생각하는 점이 매우 비슷합니다. 너무 비슷한 거 뭐냐면 아버지를 존경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은 너무 매우 비슷해요. 우리도 가장은 우리가 아버지, 다음은 엄마. 이렇게 이어서 우리도 본 비슷한 문화를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키르기스탄과 한국인의 문화가 비슷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도 생각하면 돼요. 라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김에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 대한 노래를 들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놀란하 십카소 아따. 아따는 키르기스 말로 아파. 예, 이거 가장 중요한 거,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 뭐냐면 키르기스어 언어에서는 아빠라는 것은 엄마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아따라고 부르고 엄마를 아빠라고 불러요.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지금 노래를 들을 거예요.

0: 네, 지금 우리가 아타 아버지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놀론 나십. 이 노래에서 자기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이 가수가 지금 모든 어떤 내 생,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항상 힘이 된다는 의미로 지금 이 노래가 나왔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아버지를 잃었는데, 그래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따 시드 작수그름. 아이베리 아땅 사근눈부.
1: мен кореяда келгеніме 2 айдан аш қалды. Анан ошол учурда сагынып
0: 아이베리도 아버지를 보고 싶대요.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해요? 지금 전화하면.
1: 사근눈부 деп айтмакмын.
0: 그래요. 네, 지금 전화하면 보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하고 싶대요. 저는 하고 싶어도 전화해도 답이 없어요. 그래도 아빠 잘 계시고,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KTK 라디오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결혼 생활, 그리고 비슷한 점은 뭐는 게 이야기해보고, 물론 한 시간 동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키르기스탄과 한국은 차이점을 조금씩 얘기해 배워서 여러분들께 그렇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아이다 그리고 아이피리였습니다. 아이피리 해보세요.
1: 뮤근 그 에체르 작쇼울 되게 노이도스 안케네 그쇼 이블루 엥 작쇼 채마라는 비리 이블루 가르날드 안엔겐 카리아다 다고 순다이 이블루 아이 아타인 이블루 가르날가 마이람달 바레겐 또 관시타만 아르드리 이블루고 베겐 딘솔록 전하 작쇼 문에트르드 가와이
0: 네, 5월달은 아름다운 5월달. 가족의 딸이라고 하잖아요. 따뜻함과 사랑, 나눔, 추억. 이번 5월 5일에는 어린이날, 그리고 5월 8일은 어머니, 어머니의 날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부모님들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키르기스탄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오래오래 함께 예쁜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 의미로 우리 노래를 들을 거예요.

0: 네, 이렇게 노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은 K2K 라디오였습니다. 좋은 하루를 보내시고 여러분들께 같이 더 좋은 방송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이번 선거일에 바쁘다며?
7: 그래서 투표 못할 것 같아.
6: 그럴 땐 사전투표 하면 돼.
7: 사전투표? 언제 할 수 있어?
6: 선거일 전 5월 29일 30일에 미리 할 수 있고 주소지가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
7: 어머 그래? 바빠도 참여가 가능하구나.
6: 그럼 미리 참여하면 바쁜 날에도 걱정 없어.
7: 그래. 투표날 딸내 가야 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 나도 투표해야겠다.
6: 미리 한 표?
8: 사전투표로 참여하세요.

0: 자, 문제 나갑니다. 5, 2, 9, 3, 0.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날은 언제일까요?
1: 알았다. 정답. 5월 29일, 30일, 사전투표일.
0: 딩동댕동. 네, 정답입니다. 바로 5월 29일과 30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이죠?
2: 본 투표일은 6월 3일. 우리 동네를 위한 정답, 투표로 말해주세요. 63 지방선거.
3: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공익 선거 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 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 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시국의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다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새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 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완산구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 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추해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3: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6: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일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증 반납하면 20만 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 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 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0: 주세요. 감사합니다.
1: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왔고 12.3 내란사태 앞에서는 탄핵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 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러한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0: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체형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체형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 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현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하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 1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마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 1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 2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 2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지산 민간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덕진구 카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송천 1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1세계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지산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 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1: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 시국에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다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새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추해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 1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천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천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천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허증 반납하면 20만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에다가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 1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것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왔고 12.3 내란 사태 앞에서는 탄핵 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명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 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 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러한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 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최영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6: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 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현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 하면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1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바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1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2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2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지산 민간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카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7: 안녕하세요. 송천일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1세계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지사 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8: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9: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12: May I help you?
9: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백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1: 예.
0: 아무래도 이제 뭐 지출도 많고 여기저기 또 이제 볼거리들도 많잖아요.
1: 예.
0: 뭐 공연, 전시 그리고 또 반가운 게 지난 4월부터인가요?
1: 예.
0: 그 예전에는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매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만 그게
1: 그렇죠.
0: 적용이 됐는데
1: 예.
0: 그게 이제 확대가 되면서 4월부터는 매주 수요일에.
1: 아, 너무 좋죠.
0: 예.
1: 예.
0: 그래서 어떤 그 문화에 대한 욕구를 조금 더 사람들이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1: 예.
0: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막 영화 티켓값이 너무 많이 막 오르니까.
1: 아, 예.
0: 이거 둘만 가도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 됐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예. 근데 이렇게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서
1: 맞습니다.
0: 네. 그 정말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영화들 많이 볼 수
1: 네.
0: 있는 그게 뭐 공연도 되고 전시도 해당이
1: 그렇죠.
0: 되고 하니까
1: 예, 예.
0: 예. 5월에는 그렇게 날도 워낙 좋잖아요.
1: 아,
0: 예.
1: 정말 푸릇푸릇 초록이 정말
0: 네,
1: 눈이 시원해지는 계절이죠.
0: 녹음이 더 예. 짙어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예. 좋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1: 예.
0: 좋은 영화, 공연, 전시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시고요. 예. 아이 데리고는 무슨 뭐 보러 많이 가세요? 백희 씨는 초등학생 딸이
1: 저는
0: 있으니까.
1: 저는 어제 저기 덕진공원 다녀왔습니다.
0: 오.
1: 예, 특히 이제 해질녘에 가서
0: 네.
1: 해가 완전히 진 뒤까지
0: 네, 네.
1: 그 풍경을 좀 보고 왔는데요.
0: 네.
1: 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계세요.
0: 거기가
1: 네.
0: 그 밤의 명소로도 유명하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1: 아.
0: 밤에 가도 좋다
1: 네.
0: 이렇게 소문이 나서 그러면 아직 연꽃은 멀었죠?
1: 아직은 좀 멀었고요.
0: 7, 8월이니까
1: 네.
0: 연꽃은 아직 멀었겠네요.
1: 근데 이제 연꽃보다도 그냥 공원 자체가
0: 아,
1: 예뻐서. 너무 아담하고 예쁘고 아름다워서
0: 그 도서관 예, 예. 풍경도 되게 예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연화정 도서관 풍경도.
1: 그리고 그 약간 수면 가까이
0: 네.
1: 이렇게 경사진
0: 예.
1: 부분이 하나 있어요.
0: 네네.
1: 출입은 통제하고
0: 네네.
1: 있는데
0: 네네.
1: 거기가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혹시 배를 띄우지 않을까 하는
0: 아~
1: 추측이 좀 생기는 이렇게 그 연화정 다리 쪽에서
0: 네네네네.
1: 수면 호수 수면까지 기울기가 이렇게 있는 경사면이 있거든요.
0: 근데 뭔가를
1: 예.
0: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0: 네. 그 오리 가족들은 잘 있던가요?
1: 오리 가족 잘 있고요.
0: 잘 있어요? 네.
1: 오리보다 엄청 큰 조류들이
0: 그 막 다리 가늘고
1: 예. 우리가 뭐 학처럼 생긴데
0: 예.
1: 이제 약간 빛이 약간 무지갯빛 나는 그런 새들이 이제 이름을 모르겠는 새들이
0: 네네.
1: 동물원에서 탈출했나?
0: 아.
1: 아무튼 그런 새들이 다시 돌아오나 봐요.
0: 아,
1: 환경이 좋아지면서
0: 그래요 그런가요?
1: 예, 예. 그리고 이제 개구리인지 엄청 큰 그런
0: 황소개구리
1: 예, 황소개구리 같아요
0: 예,
1: 느낌상
0: 황소개구리.
1: 그런 소리들 엄청 우렁차게
0: 예,
1: 들리고
0: 예. 예. 소리 얘기하니까
1: 예.
0: 이분 또 생각나서
1: 예, 예.
0: 예. 이분만큼
1: 바로 가야죠.
0: 듣던 중 반가운 소리가 없습니다. 강소리
1: 예.
0: 씨 오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강소리입니다.
0: 예.
2: 반갑습니다.
0: 최근에 본 무슨 뭐 영화든 뭐든
2: 네.
0: 본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거 꽃이든
2: 예.
0: 사람이든 뭐
2: 사람이든
0: 예. 소개팅?
2: 소개팅 요즘에 안 하고 있고요.
1: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군요.
0: 아, 왜 안 하고 있다고요?
2: 네. 잠깐 멈췄습니다.
0: 요즘 왜,
2: 너무
0: 왜요?
2: 바쁜 바람에
0: 바빠서
2: 네, 잠시 멈추고
0: 예.
2: 주말에는 좀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좀
1: 예.
2: 저를 위한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1: 스스로
2: 네, 그런 편인데요. 저는 요즘에 그 넷플릭스를
0: 네.
2: 넷플릭스만 계속 보다가
0: 네.
2: 다른 OTT 프로그램을 한번 접했는데
0: 네.
2: 거기에 또 MBC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0: 아~
2: 그래서 이제 보게 됐는데 아이유가
0: 네.
2: 나오는
0: 네.
2: 드라마가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1: 아,
0: 뭐가 있죠?
1: 문헌생활을 또
2: 21세기 대군 부인이라고
1: 네.
0: 아~
2: 네, 아이유랑 변우석
0: 네.
2: 나오는
0: 그거 지금 방송 중이죠.
2: 네, 방송 중이죠.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데 너무
1: 예. 재밌어요?
2: 네, 재밌어요.
1: 아, 그게 초반에 약간
2: 네.
1: 뭐랄까 연기력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2: 네, 있었어요.
1: 그러니까 약간
0: 근데
1: 보시기에 의도된
0: 네.
1: 겁니까?
0: 의도된
1: 아니면?
0: 것도 아니
1: 예.
0: 진짜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1: 1, 2화
0: 때는
2: 네.
0: 근데
2: 네, 맞아요.
0: 변우석이
1: 철리를
0: 네. 입고 나오는 순간
2: 아,
0: 저는 다 용서됐어요.
1: 네.
0: 진짜로.
1: 아 저는 옛날부터 용서했거든요.
0: 아, 선제 때부터.
1: 네네네.
0: 아니 선제 때는 연기력
1: 네.
0: 논란도 없었죠.
2: 네,
0: 근데
2: 네.
0: 여기는 이제. 워낙 그 이한대군이라는 그 캐릭터
2: 네.
0: 자체가
1: 네.
0: 되게 소화하기 힘들잖아요.
1: 그렇죠.
0: 대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2: 네.
0: 선제처럼 까불 수도 없고
1: 예.
2: 맞아요.
0: 그렇잖아요. 여기는
1: 네.
0: 되게 상처도 많고 무겁고 막
2: 맞아요.
0: 이래야 되니까 제가 변우석 변호사입니다.
2: 변변.
0: 아, 네. 누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1: 저는 뭐 예. 빠도 까도 아닌데.
0: 아니,
1: 예.
0: 아니 근데
2: 네.
0: 진짜 그 얘기 아세요?
1: 네.
0: 좋아하는 연예인이 예. 막 다르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저는 현빈의 광팬이에요. 네, 네. 소리 씨는 누구의 광팬이었어요? 아,
2: 저는 약간 광팬이다 이런 거 없었거든요.
0: 그래도 누군가 예를 들면 공유든 누구든 있을 예. 거 아니에요.
2: 아, 박보검.
0: 박보 이렇게 있잖아요.
2: 예, 박보검이었어요.
0: 막 이러면 막 네. 누구는 지창욱 막 얘기해요. 어, 무슨 현빈이 왜 저 아, 현빈은 건들지 마. 내가 막 이럴 거니까 아, 이게 막 갈리는 거예요. 근데
2: 로터치.
0: 이게 30년 만에 완전히 통일됐답니다.
2: 아, 뭘로 통일됐어요?
0: 변우석으로. 모든 네, 여자들이
2: 그럴만해요.
0: 누구 좋아해? 다 변우석이래. 아, 그래서 그래서 싸우진 않는데요.
2: 네.
0: 무슨 아우 무슨 현빈이야 막 이러잖아. 아우 무슨 지창욱이니 네. 흥칩 이러는데 어? 변우석 하는 순간 다 인정.
2: 어, 끝났어요.
1: 변우석 전에 누구였죠? 지금 변우석이요. 군대가 있는
2: 누굴까요?
0: 누굴까요?
1: 군대가 있는 그 왜?
0: 어디 나온?
1: 저는 남자 연예인.
0: 네.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에 나온?
1: 어뭐 아니 그 그러니까요.
0: 네.
1: 어, 그 되게 얼굴 잘생김으로 예. 네. 네. 예. 최근에 네. 이제 뭐 세금 포탈 뭘
0: 아, 차은우 차은우 얼굴 천재 차은우
2: 얼굴 천재
0: 저는 네. 제 타입은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네. 그쪽으로 너무, 또 네. 많은 분들이 쏠리기도 했었거든요. 네.
0: 네. 저는 아니었어요. 네, 네.
2: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보다 변우석이 조금 더 약간 거칠고 이렇게 곱게 생긴 얼굴에 막 거친
0: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차은우를 미안해요 차은우 저 뭐라고 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2: 예. 네.
0: 저처럼 제 주위에는 상당히 비슷한가 봐요. 차은우가 별로라는 사람이 꽤 있는데
2: 어, 맞아요.
0: 뭐냐면 그냥 약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예. 하나의 이미지밖에 없대요.
2: 부드럽고
0: 그냥 부드럽고 잘생김 밖에 없는데 예. 변우석은 소년미와 남성미가 다
2: 오가요.
0: 있어요.
2: 그 두 가지를 막 넘나들면서
0: 진짜 소년소년 해가지고 너무 귀여운데 어느 때는 되게 거친 남성미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2: 어.
0: 여자들 누나들까지 소녀부터 네. 엄마들까지 다
2: 심지어 진짜 60대까지
1: 오늘 뭐 변우석 특집이죠? 네. 이렇게 가는 거죠?
0: 아, 이렇게 제가 네. 오징어로 보여서 미안해요.
1: 아니, 저를 뭐라고 하는 상관이 없어요.
2: 안 끝나요, 이러다가.
0: 아, 잠깐만. 근데 우리 오늘 영화 얘기해야 되는데.
2: 네, 맞아요.
0: 우리가 오늘은 주제를 우리 소리 씨가 제안을 했는데 전 괜찮더라고요.
2: 네. 네.
0: 이 배우 미쳤다.
1: 아.
0: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 배우가 네. 정말 이 배우가 다 한다.
2: 네.
0: 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2: 네, 있어요.
0: 네. 근데 저 많아서
2: 네,
0: 고민 꽤나 했거든요.
1: 예.
0: 이것도 한 두 번 해야지 않을까.
2: 두 번 해야 돼요.
0: 네.
2: 이것도 막 여자 배우, 남자 배우 네, 네. 해서
1: 아유, 너무 오늘은 우연히
0: 저는 네. 지금 오늘 다 외화만 가지고 와서
2: 네.
0: 국내 배우도 해야잖아요.
2: 해야죠.
0: 그래서 이거 한 두 번, 세 번 해야겠는데.
2: 어, 맞아요.
0: 2탄, 3탄 한번 갑시다. 네. 오늘
2: 여자
0: 2탄
2: 남자 편도
1: 아니,
2: 네.
1: 2탄, 3탄이 아니라 네. 이것만으로도
2: 네.
1: 이 프로그램은 종료가 되지 않아요.
0: 그런가요?
2: 네버엔딩
0: 어, 스토리입니까?
2: 네. 네. 계속 돌고 돌고. 네.
1: 지금 말씀하신 그 주 얘기 중에 씬스틸러까지 포함하잖아요.
2: 아,
1: 그러면 전혀 끝나지 않습니다. 네. 끝날 수가
0: 그러니까
1: 없습니다.
0: 한 장면, 두 장면 예. 나왔는데 진짜
1: 너무
0: 그
1: 인상 깊었다.
0: 그 배우한테 나 예. 머리를 막 띵 하고 맞은 것 같아.
2: 맞아요.
0: 라는
1: 예를 들면 최근에 구요한 배우 있잖아요.
0: 네. 구요한
1: 예, 예. 예전에 와. 짧게 출연했던 것까지 포함시키면
0: 네.
1: 너무 필모가 많으니까
0: 네.
2: 안 끝나요.
1: 이거는 뭐 끝날 수가 없죠.
2: 어. 예. 아, 요즘에 또 구요한 배우도
0: 네.
2: 너무 좋더라고요.
0: 좋습니다.
2: 예.
0: 네.
2: 네.
1: 그래서
0: 네. 오늘 네. 이 배우 미쳤다. 그러면 우리 한 두 번,
2: 네.
0: 세 번
2: 네.
0: 한번 파보는 걸로 합시다.
2: 네.
0: 네. 네. 오늘 그러면 소리 씨가 먼저
1: 네.
0: 어떤
1: 네.
0: 배우를
2: 저는
0: 얘기를 할지.
2: 아이유 배우를 골라봤어요. 원래 가수로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0: 데뷔를 했죠.
2: 그렇죠. 데뷔는 했죠.
0: 했죠. 네.
2: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배우인가 싶을 정도로 요즘에 너무 명작들을 많이 연기를.
0: 아니 근데 네. 세상이 불공평한 게 왜
2: 네.
0: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해요?
2: 아,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

0: 2011년에 드라마 드림하이로 이제 연기 활동을 드림하이. 시작을 해서 네. 2년 뒤, 뭐 또 2년 뒤, 뭐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해서 계속 꾸준히 지금까지 연기 활동을 이어오기로 유명해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또 노래도 계속 음반도 계속 내고 그렇죠.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이유 배우를 고른 이유는 예. 이 열정을 담고 싶다. 네,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그러니까 골라봤어요.
1: 공연도 그렇게 꾸준히 하고 음반도 네, 꾸준히 네. 내면서 드라마나 영화도 또
0: 네, 꾸준히 하고 도대체 그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1: 나보다 키 작지 않을까요 백희 씨?
0: 네 그럴 것 같아요.
2: 아이유 필모를 보고 있는데 키가 안 나왔네요.
1: 아니 근데 그쵸? 보면 그쵸? 아니 방송에서 보면 뭐 161이라고 했다 2라고 했다 네, 막 그쵸? 그랬대요. 그러니까 네, 나만 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네. 하거든요.
0: 그 아담한 체구에서 그 폭발적인 에너지와 네. 뭐 열정 실력 뭐 다 경비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서 예.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쏙 빠져들어 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배우 미쳤다로 아이유를 고르게 됐는데요.
1: 그러면 그 중에서도 어떤 작품입니까? 네.
0: 그 드라마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잘 모르시는 영화 두 편으로 골라봤어요. 네네. 그래서 브로커랑 드림.
1: 네. 네. 비교적 최근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0: 네. 네. 네. 브로커는 2022년 네. 작이고요. 드림은 2023년 작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비교적 최근작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잖아요.
2: 그렇죠.
0: 잘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게 흥행을 실패했었어요.
1: 둘 다.
0: 네네. 아이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 강동원하고 나왔어요. 심지어.
0: 네. 강동원하고 나왔어요.
1: 송강호.
2: 네. 송강호.
1: 배두나. 배두나. 네.
0: 그리고 드림에서는 또 이제
1: 박서준 이병헌 감독이죠?
0: 네, 이병헌 네. 감독이에요. 그래서 뭐 스물부터 극한 직업을 감독했던 이병헌 네.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흥행을 이제 실패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작품이에요. 그렇지만 의미는 너무 깊습니다. 드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축구 있잖아요. 네네. 축구 대회 월드컵 대회를 이제 그 홈리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네.
1: 홈리스 월드컵이 있다 그래요.
0: 네. 있었어요. 그 월드컵을 소재로 한 영화여서 소재가 정말 소재 선택이 아이유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브로커 같은 경우에도 그 아동 인신매매 에 대한 네. 그 주제를 담고 그렇죠. 있어서 네. 또 칸 영화제까지 가서 송강호는 상을 받았죠. 칸에서 네. 그런 작품입니다.
1: 아, 상을 받았나요?
0: 상을 작품으로? 받았어요. 그렇군요. 남우주연상을 받게 됐어요.
1: 네. 그래서 네. 네. 그러면 이 아이유의 이제 그 뭐랄까요? 연기에 대한 이야기는 대한... 오늘 이제 배우 이야기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히로카즈 감독 작품이잖아요, 브로커가.
0: 네. 맞아요.
1: 히로카즈가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보고 이 아이유를 캐스팅했다라고 하던데 맞는 얘기죠?
0: 맞아요. 네. 맞습니다.
1: 많이 보입니다. 정말 나의 아저씨도 그렇고 이 브로커도 그렇고 아주 밑바닥.
0: 맞아요.
1: 가장 네. 최악인 상황을 살고 있는 여성이잖아요.
0: 네.
1: 거기에서 이제 그 아이유의 나의 아저씨를 보고 분명히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아이유는 참 되게 화려한 그 공연할 이미지죠. 때랑 보면 가수나 그쵸. 뭐 이런 건 근데 저렇게 밑바닥도 잘 어울린단 말이죠.
0: 너무 잘 어울리죠.
1: 화장기 없이.
0: 그렇죠. 너무
1: 나의
0: 잘
1: 아저씨도
0: 어울리죠.
1: 마찬가지고.
0: 네. 네. 그래서 그 연기가 어디에서 나왔나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네네네. 해봤더니 유년기에서 왔더라고요. 네. 청소년기 유년기에 그 나름의 상처가 있었다고 인터뷰에서.
1: 할머니가 키우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저는 잠깐 그랬는데 그러면 부모님하고 함께 살지 못한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거죠.
0: 그 집안에 경제적으로 네네.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대요. 그때 할머니한테 맡겨지면서 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한 어려움들이 지금 아이유가 작품을 선택 할 때나 또 노래 가사를 쓸 때나 이렇게 항상 녹아들어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네. 해서 항상 어려울 때 막 지치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럴 때도 저는 아이유를 보고 있으면 노래 가사를 듣거나 이 작품 연기를 보고 있으면 좀 이상하게 힘이 나기도 하고 네,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돼서 네. 지칠 때, 쉴 때, 바쁠 때 아이유 작품을 한번 다시 보려고 합니다.
1: 그럼 보면 이게 경험으로서 내공이 쌓이는 네. 듯한 나이가 물론 이제 30대이긴 하지만 네.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0: 그 단단함.
1: 힘듦 뭐 네. 이런 것들이 단단해지는 계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오는구나. 연기에서도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2: 전 참고로 브로커는 아까운 작품이에요.
0: 아까워요.
2: 흥행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보면 재밌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안 본 거예요, 그냥.
0: 네.

0: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초반 한 15분에서 20분까지가 네. 이게 무슨 얘기지? 싶어요. 싶은 마음이에요.
1: 맞아요.
2: 그래요? 네. 그게 왜요?
0: 왜 그러냐면 영화 6위 혹은 영화 6회를 다루려면 서스펜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1: 맞아요.
0: 내가 아이를 구하고 싶다는 마음이 맞아요. 들어야 돼요. 그게 없는 거예요.
1: 하나도 없어요.
2: 이 사람들이 너무 아이를 잘 보호하고 있어서.
1: 네. 맞아요.
0: 또 하나는 그럴 거면 휴머니즘이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1: 나와야죠.
0: 그런데 각자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내다 보니 휴머니즘이 중반 이후 어디쯤에선가 네. 제가 그걸 느끼게 돼요.
1: 네, 느껴요.
0: 일상 속 하나하나의 잔잔한 모습에서 아,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였어. 네. 라고 느끼다 보니 이 느린
1: 흐름 자체가
0: 예, 흐름이 네. 초반의 관객들의 눈과 귀를 못 잡은 아쉬움이 있는 거죠.
2: 딱 보면서 예. 다 키로카즈 감독 영화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1: 네.
0: 심지어는 여기서 가장 악역을 하는 게 누구처럼 보이냐면 경찰 배두나처럼
1: 맞아요.
0: 보여요.
1: 배두나처럼
2: 그러니까 배두나 구대에서 네. 나오잖아요. 네. 내가 브로커인 것 같네.
1: 네, 네. 네. 내가 팔기
2: 내가 아이를 팔기를
1: 같다.
2: 제일 원하는 사람인 것 같네.
0: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형 동료 네. 그 부하 형사가 네. 저희가 브로커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2: 네.
0: 끊임없이 그 한 번 하면 말았어야 되는데
2: 네.
0: 끝까지
2: 현장 범으로
1: 뭐라고 하죠? 그거를
2: 현행범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 돈을 돈을 받고 아기를 넘기는 네. 그 장면을 네. 보고 싶어서 계속
0: 그렇죠.
2: 예 네, 보잖아요.
0: 심지어는 이제 살인 사건처럼 보이는 사건이 네. 있는데도 네, 네. 거기도 서스펜스가 없어요.
1: 네. 없어요. 없어요.
2: 그러다 보니 관객들이 그러니까. 그랬을 것이다.
1: 네, 네.
2: 근데 저는
1: 생각하죠.
2: 진짜 딱 히로카즈 감독답다라는 네. 생각을 영화를 보는 네. 내내 했거든요. 한 5분 10분 지나면서부터.
0: 그래서 보면 재밌는데 네. 안 보신 거예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칸에서도 한국 영화 사상 이렇게 최장 박수 시간 12분이 나왔다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 네, 네.
1: 그리고 이제 아기를 팔 때 저는 이 장면에서 팔려고 부모를 찾아다니잖아요.
2: 네, 네.
0: 부모를 몇 번째요?
2: 네. 적합한.
1: 셀 수도 없어요.
2: 적합한. 나중에 생각 잊어버렸어요. 몇
1: 잊어버렸어요. 네. 계속 네. 이렇게 부모를 찾아다니는데 네. 꼭 면 면접 보는 것처럼
2: 네네.
1: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하려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0: 네.
1: 보통 인신매매하면 그냥 바로 팔 것 같잖아요. 근데 인성을 보고 아이를 판매하려고 하는
0: 그러니까.
1: 그 모습이
2: 아, 특히 네. 엄마가 지금 같이 보고 있잖아요.
1: 네,
2: 면접을
1: 보고 있잖아요. 네.
2: 아이의 엄마가
0: 그러니까.
1: 아, 네.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안 팔려고 설정을 해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나중에는 그 모습이 귀엽고
0: 네.
1: 인신매매하려는 네. 사람이 귀엽게 느껴질 정도니까요.
2: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아이 빼고 그 남자아이가 이제 그렇게 따라 타가지고 같이
1: 어, 맞아요.
2: 아니지만
1: 그
2: 일단 송강호 아이유 강동원 얘기만 해보자면 사실은 이들도 다 버림받은
1: 맞아요.
0: 그렇죠.
2: 그쵸. 다 버림받았거든요. 송강호는 이혼해서 버림받은
1: 네. 그렇죠.
2: 아이유도 똑같이
1: 네 맞아요.
2: 그렇고 강동원도 얘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0: 네.
1: 보육원에서
2: 출신이다.
1: 살았었고요.
2: 그러니까 자기도 버림받은
1: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죠.
2: 그 상처가 있는데 나도 버리려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그 아이러니.
2: 이 아이러니는 무엇이냐.
1: 네, 또 생각하게 네. 되죠.
2: 그 생각도 진짜 많이 했어요.
1: 그래.
2: 그러면서 이제 늘 히로카즈가 가장 천착하는 부분. 진짜 가족은 무엇이냐.
1: 맞아요.
2: 이들도 가족이 되어 갈 뻔했죠.
1: 그 네. 느낌이 들죠.
2: 강동원이 곤돌라 타면서 그 얘기하잖아요.
1: 아유, 좋아한다고.
2: 우리 넷이 키워도 되고.
1: 네. 그렇죠.
2: 이 얘기하잖아요.
1: 그렇게 얘기를 하죠.
2: 안 보내고 우리 넷이
0: 그
2: 키워도 되고.
0: 미묘한 프로틴이 계속 네, 있어요.
2: 네,
1: 있어요.
0: 계속합니다.
2: 네. 네.
1: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5월에 이걸 봐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2: 네.
0: 저는 이 영화를 지금 두 번째 보는데도
2: 네네.
0: 첫 번째 볼 때는 훨씬 더 실망을 했어요. 제가 그 스릴러나
1: 네.
0: 그러니까 이 영화의 홍보한 그대로 이 영화 홍보한 그대로 보고 싶어서.
1: 네.
2: 아 그때는 스릴러로 홍보했나요?
0: 약간 기대해라. 뭔가 있다.
2: 아 정말요?
0: 있다. 이렇게
2: 홍보를 그러면 그거는
0: 궁금하지.
2: 영화사 그쵸? 잘못이네. 제작사
0: 저는,
2: 잘못이네.
0: 네. 왜냐면
2: 홍보가 잘못됐네요.
0: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합니다.
1: 오.
0: 대부분.
2: 아니요.
1: 그랬다가 반전이야.
0: 네. 왜냐면 그렇게 해도 알고 보는 거거든요.
1: 이 아, 히로카즈, 그럴 줄 알고.
0: 예, 아무리 니네가 미끼를 그렇게 던져도 나는 이 감독의 네. 이런 매력을 알아. 라고 네.
2: 아무도 모른다나 어느 가족이 네. 스릴러라고 네. 할 수는 없잖아요.
1: 없죠.
2: 예.
1: 없죠.
0: 그런데 스릴러 같아요. 보면, 보면 알아요. 그 작품도 고레다 네. 히로카즈 감독이 하는 그 스릴러가 문법을 깨는 스릴러이기
2: 네.
0: 때문에
2: 네.
0: 더욱 그런 것 같아요.
2: 네.
0: 미치게,
2: 네.
0: 사람 미치게 네. 만들거든요. 네. 그 뒤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1: 기다리게 하죠, 사람을.
0: 네. 근데 브로커는 정말로 제가 처음 볼 때는 실망을 많이 했어요. 특히 아이유 때문에.
1: 네.
0: 저 인물이 뭐지?
1: 싶은 거죠.
0: 왜 그러지? 근데 두 번째 보니까 다가가지 못하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1: 그렇죠.
0: 아이를 팔려고도 팔지 않으려고도 할 수 없는 그 경계선에서 계속 줄타기를 하고 있기
1: 그쵸,
0: 때문에
1: 딱 서서
0: 이 사람은 빛과 그림자의 딱 사이에서 그 선에서 있는 거예요.
1: 네.
0: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슬픔 혹은 이 사람의 두려움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끝까지 숨기고 싶은 이 범죄와의 관련성 같은 얘기들이
1: 네.
0: 나중에 보니까 좀 보이는데 이렇게 좀 침착하게 좀 보시면 여유를
2: 왜냐하면
0: 가지고
2: 보시기
0: 추천드려요.
2: 결국에 나는 잡힐 텐데 네. 라는 생각을 하면 아이를 보내긴 보내야 되고
0: 그렇죠.
1: 그렇죠.
0: 네.
2: 근데 엄마로서는 또 보내고 싶지 않고
0: 그렇죠. 그리고 네. 계속 또 경찰은 딜을 해가지고 어떤 맞아요. 상황을 또 유도시키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2: 네.
0: 하는 엄마의 마음이 있죠.
1: 네. 저는 결말도 되게 좋았어요. 결말도
2: 네.
0: 결말이 약간 이거 파국인가 싶죠.
1: 네. 네. 파국인가 싶은데 결말도 마음에 들어서 네.
2: 그러면 한번, 저는 되게 네. 그 세탁소 차가 네. 아이유가 가는 게 창문을 내리고 보잖아요.
1: 네.
2: 그게 송강호예요, 강동원이에요?
0: 저는 강동원일 것 같습니다.
2: 누구예요?
0: 네.
1: 그러니까요.
2: 네.
1: 누굴까요?
2: 근데 거기서 이제 배두나 그 얘기를 하잖아요.
0: 네.
2: 송강호는 연락이 끊겨서 어딘지 모른다.
0: 네.
2: 근데 강동원이랑은 뭐 이렇게 연락이 네. 됐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근데 네. 세탁소 차를 타고 아이유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1: 송강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락이 안 되니까.
0: 네. 네.
2: 그렇죠. 저는 내리면서 아이유를 보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딱 커브를 돌면서 영화가 끝나잖아요. 그 네. 사진 이렇게 매달아 놓고.
1: 네, 네.
2: 저게 송강호인가?
1: 근데 항상
2: 운동원인가?
1: 항상 운전을 송강호가 했었기 때문에
0: 그렇죠.
1: 송강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2: 이제 또
1: 들고요.
2: 한편으로는 어차피 송강호는 지금 연락이 안 떠돌 테니까 강동원이 그냥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기다리나
0: 그렇죠.
2: 송강호를 기다리나
1: 그럴
2: 뭐
1: 수도
2: 이런
1: 있죠.
2: 그러면서 아이유를 지켜보나
1: 네.
2: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0: 네.
2: 누굴까 그 생각을
1: 네.
2: 했어요.
1: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보는 네. 재미도 있고요.
0: 그러니까 완전 해피엔딩으로 열어주지는 않는
2: 네.
1: 맞아요.
0: 네, 그런 느낌이
1: 맞아요.
2: 그래도 어쨌든 이제 그 가석방처럼
0: 네,
2: 나와서 주유소에서
0: 네.
2: 일하고
0: 네, 네.
2: 이 아기 우성이는
1: 네, 잘
2: 이제 잘
1: 있고요.
2: 자라고
0: 네,
2: 있고
0: 그
2: 배두나가 이제 돌보면서
0: 네.
2: 이 사람들 집행유예 받은 부부들이 이제 그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1: 네,
2: 이제 입양을 할
1: 수도
2: 이런
1: 있고
2: 식으로
1: 네.
2: 그렇게 이제 상당히 열린 결말로
0: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사실 그 다섯 명? 처럼 보이죠. 그 아이까지
2: 하면 다섯
1: 네,
2: 명이죠.
1: 네.
2: 네.
0: 조그만 사진 찍어서
2: 네.
0: 그 사진의
2: 그
0: 주인공들이 꼭 가족처럼
2: 가족,
0: 지냈으면
2: 네.
0: 좋겠다 하는
1: 맞아요.
0: 마음을
1: 그렇게
0: 갖게
1: 모였으면
0: 됐고.
1: 좋겠죠.
2: 다닐 때 사람들이
0: 네.
2: 다 가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1: 네. 네. 네.
2: 그래서
1: 맞아요.
2: 우리 놀이공원 간다 막 이렇게
0: 네.
2: 얘기하고. 예.
0: 그리고 차 그 트렁크는 꼭 고쳤으면 좋겠어요.
2: 네.
1: 아, 맞아요.
0: 미칠 것 같아요.
2: 그것 때문에.
0: 무슨 빨간줄로 묶어가지고.
2: 우리 브로커 얘기하다가
1: 네. 또 시간이 많이 갔어요.
2: 좀 많이 가서 드림 짧게 얘기하고 넘어.
1: 네, 드림 같은 경우는 홈리스 월드컵에 대한
2: 네.
1: 이야기예요.
2: 네, 아이유는 어떤 역할이었죠 거기서?
1: 아이유는 PD로 나옵니다.
2: 다큐멘터리 PD입니까?
1: 어, 네.
2: 예, 그럼 이거 PD로... 이 홈리스 팀 월드컵에 참가한 이 홈리스 팀을 촬영하면서 제작하는,
1: 네, 제작하는
2: 다큐멘터리 PD로.
1: 네, 그래서 이거 실화 기반
2: 네.
1: 영화여서요.
2: 예.
1: 보면서 그렇게 뭔가 다이내믹한 흐름은 없지만 그래도 아이유 이렇게 잠깐 나오거든요.
2: 그리고 유쾌하게 볼 수 있는
1: 네,
2: 영화예요.
1: 볼 수 있는
2: 이것도 실화 기반으로 했다고 하니까.
1: 네. 그래서 네. 실화를 이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네. 기회가 되는 영화.
2: 네.
0: 이 영화도 저는 그 너무 흥행이 아쉬운데.
1: 네, 너무 아쉽죠.
0: 실화라서 아쉬운 것 같아요. 각색을 좀
1: 네. 많이 하면 재미있었을 텐데.
0: 말맛은 너무 맛있어요.
2: 배우들, 그 특히
1: 네.
2: 그 배우들.
0: 말맛이 기가 막혀요.
2: 네, 네, 네.
0: 특히 아이유가 쏟아내는 속사포
2: 네.
0: 같은
2: 네.
0: 그런 대사들이.
1: 재밌어요.
2: 약간
0: 너무 재밌거든요.
2: 욕도 막 이렇게 하면서.
0: 네. 네, 네. 네.
1: 근데 이게 이병헌 감독이 네. 각본도 쓰고 감독도 하고 다 혼자 한 최초 작품이라고
0: 아,
1: 이야기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흥행을 네. 좀 더 아쉬워하는 분들은
2: 그러니까 이게
1: 네. 네.
2: 어떤 영화가 흥행할지는 진짜 귀신도 모른대요.
1: 맞아요.
2: 아무도 모른대.
1: 몰라요.
2: 흥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폭망하고요.
1: 네, 맞아요.
2: 저런 영화가 된다고?
1: 맞아요.
2: 했는데 되는 영화. 뭐 조폭마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추천하지 않죠.
2: 네. 그러니까요.
0: 예.
2: 그래서
1: 맞아요.
2: 아무도 모른다라고
1: 네.
2: 합니다.
0: 아 근데 저는 오늘 두 편 이 그 브로커랑 드림은 추천해요.
1: 네.
0: 누가 이렇게 영화 뭐 아이유 주연으로
2: 네.
0: 나오는 영화 뭐 추천해? 이거 추천하고 싶어요.
1: 오,
0: 두
1: 네.
0: 영화는.
1: 예. 뭔가 잔잔한 매력이 있고요.
0: 네.
1: 또 실화 기반이니까
2: 네.
1: 또 보면서 이제 역사도 생각해보고
2: 네.
1: 뭔가 우리 사회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겠죠.
2: 네. 그러면 우리 드림의
0: 네.
2: 그 응원가?
1: 네.
2: 남다른 응원가라고
1: 네.
2: 돼 있는 예. 노래 잠깐 만나고
1: 네.
2: 예,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 영화 드림에 나왔던 남다른 응원가라는 곡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강소리 씨와 함께하는 영화 대 영화. 이 배우 미쳤다. 아. 예. 주제를 가지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아이유에 이어서 백희 씨가 가지고 온 배우는 누굴까? 저는 궁금합니다.
1: 샤를리스 테론입니다.
0: 진짜 네. 좋아해요.
2: 네.
0: 진짜 좋아하는 네. 배우입니다.
1: 저랑 동갑내기고요.
0: 와, 75년생?
1: 네.
0: 네.
1: 동갑내기고.
0: 아니, 근데 샤를리스 네. 테론은 왜 그렇게, 뭐랄까요? 네. 전삼이?
2: 네.
0: 거기에 또 한없이 불쌍한 얼굴도 있어요, 또.
2: 있어요.
0: 그리고 또 여성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막, 전사, 막, 이거. 네. 저 배우는 매력이 진짜 한두 개가 아니구나.
2: 계속 나오는데.
0: 네.
1: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인데.
0: 네.
1: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생각하면 이제 흑백 갈등.
0: 네. 네.
1: 거기서 백인으로 컸으니까 약간 유복하겠다는 네. 생각도 드는데.
2: 네.
1: 이제 조상의 혈통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채로운 면을 좀 약간 설명해 주기도 해요. 조상의 태생이 어떻게 되냐면 네덜란드인, 프랑스인, 독일인, 벨기에인, 스웨덴인, 노르웨이인, 덴마크인, 영국인
2: 네.
1: 이 혈통을 모두 물려받은 가족계가
0: 네네,
1: 이 혈통을 다 물려받은 사람이라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또 혈통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고 어렸을 때는 유복하게 컸는데 또 아버지한테는 알코올 중독이 있는 아버지한테 가정폭력에 시달리기도 해서
2: 네. 상처가
1: 이런
2: 있죠.
1: 그 나중에 몬스터라는 작품 같은 네. 할 때 보면 네. 그런 그 어린 시절에 네. 이게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연기로 표현되는 그런 것들도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어떨 때는 한없이
2: 여리여리하고
1: 네. 전혀 슬픔 같은 건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다가도 굉장히 또 파괴적이거나
0: 네. 폭발력이 네. 있죠.
2: 네.
1: 그러니까 상대를 제압하는 액션도 하고 자기 파괴적인 것도 해요.
0: 맞아요. 네. 네. 맞아요.
1: 이상하게 그런 것들을 다 양가적인 네. 것들을 다 표현하는데 오늘은 제가 두 작품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1: 거의 유명세를 첫 번째 치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데블스 에드워킷.
0: 이 영화는
2: 네. 네.
0: 끝나고 났는데 뭐야 이거 이렇게 끝난다고? 저희 네. 그랬거든요.
1: 네. 97년
0: 뭐냐 이거? 네. 제가 그랬는데
1: 거의 그 전 작품에서는 이제 거의 주조연급으로 데뷔를 했다 싶어요.
0: 아마 거의 얼굴이 알려지지 네. 않은 맞아요.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 작품으로는 이제 거의 주연급으로 네. 확실하게 키아누 리브스, 네. 그다음에 이 샬리스 테론 네. 이렇게 나오면서 이 변호사가 악마와 거래를 하고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계속
0: 승리하는
1: 장구하는
0: 네.
1: 그런 내용인데.
0: 그러니까 악마와 거래한다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성공을 위해서. 네. 네.
1: 그런데 이 샬리스 테론은 뭐냐? 양심의 소리를 대변해요.
0: 네.
1: 키아누 리브스의 부인입니다. 예. 그래서 시골에서 키아누 리브스가 한 선생님이 학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0: 네.
1: 재판에 지금
0: 맞게 된 거예요.
1: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선생님이 잘못한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이 여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키아누 리브스가 화장실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동료가 와서 야 누구나 다 이길 순 없어. 누구나 다 이길 순 없어. 사실 이게 양심의 소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왜? 라고 하면서 이 여학생이 선생님에게 낙서로 선생님을 욕했던 것 혹은 다른 친구들에게 험담했던 것들을 증거자료로 내밀면서 이 여학생의 진술을 무력화시킵니다.
0: 네.
2: 네. 네.
1: 그러면서 선생님이 풀려나게 돼요.
0: 무죄를 네. 받죠.
1: 이때부터 네. 큰 도시로 가서 정말 고층 빌딩에 어마어마한
0: 이제
1: 사무실을
0: 거기서 그걸 예. 승리하니까 이제 대형 로펌에서 네. 부르는 네. 거죠.
1: 스카웃이
0: 된 거예요.
1: 그리고 그런 이제 좋은 회사와 좋은 집을
0: 네.
1: 감탄한 게 바로 샬리스 테론.
0: 네. 네. 그리고 아니 그렇게 좋아. 애기애기하게 나올 줄. 네.
1: 나 이런 데 살아도 되나요?
0: 네. 네. 네. 네.
1: 그런데 이 극이 모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악마의 얼굴들을 언뜻 보는 유일한 사람이 샬리스 테론.
0: 저는 그 장면 네. 너무 무서웠어요.
2: 네. 무서워요. 호러. 뭐,
0: 너무 무서워요.
1: 아내들끼리의 모임이 있어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0: 아우, 너무 무서워요.
1: 옷을 뒤집어 쓰는데 갑자기 그 여성 얼굴이 악마로 살짝 꺼냈다가 원래 얼굴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2: 어떻게
0: 너무 무서워요.
1: 다른 사람이 알아보는데 그게 샬리스 테론.
2: 네.
1: 그런데 그 얘기를 남편한테 하니까 무슨 소리야. 좀 요새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 것 같아.
2: 네.
1: 근데 남편이 계속 이 아내의 이런 증상을 무시하기 마련입니다. 계속 무시해요.
0: 샬리스 테론 혼자 네. 이제 미쳐가는 거죠.
1: 미쳐가는 겁니다.
0: 예. 예.
1: 그리고 점점 남편이 승승장구할수록 아내는 피폐해져 가는데 네. 무슨 선택을 하느냐? 정신병원에 집어넣게
0: 네. 네.
2: 맞아요.
0: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아요.
2: 네. 네.
1: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묻죠. 너 지금 이제 선택해라. 키아누 리브스에게. 네가 지금 선택해서 한 번만 패소하면 네 아내를 살릴 수가 있어. 그랬더니 제가 이기면 아내가 더 좋아할 겁니다. 제가 이기
0: 말해버려요.
1: 뒤에 아내를 네. 더 행복하게 해줄게요. 라고 아내 대신에 다시 법정에서의 승리를 네. 나아가게 됩니다. 승리를 네. 향해서. 그러면서 이제 파국으로 완전 치닫다가 네.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다시 첫 장면으로 돌아오면서 그렇죠. 얘기가 끝나는 네. 미묘한 네. 그런 작품입니다.
0: 알파치노의 네. 존재는 또 어마어마하고요.
1: 알파치노가 바로 그 사탄.
0: 네. 네.
1: 근데
2: 명작이에요.
1: 이제 결론에서 보게 되면 여러 얼굴을 하고 있는
0: 네. 네.
1: 어떤 장소에서 누가 알파치노였을까라고 이 영화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복귀하게 만드는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Devil's Advocate 네. 무슨 뜻이죠 일단?
1: 모르겠는데요?
2: 악마의 변호사.
1: 아, 변호사. 변호사
0: 에드버키. 아, 네.
1: 변호사예요?
0: 네.
1: 네. 네. 그렇구나.
0: 데블 세드버키 네. 악마의 변호사.
1: 뜻이군요.
0: 그러니까 이 영화도
2: 변호인.
0: 그
2: 네.
0: 보이는 것도 충격적이고 내용도 충격적이고요.
2: 네.
0: 결말도 그렇고 아주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1: 네.
2: 맞아요.
0: 네. 그래서 악마와 거래하는 영화는 참 많잖아요.
2: 맞아요.
0: 소설도 많고
2: 네.
0: 뭐 많은데.
2: 영혼을 팔아서.
0: 네. 근데 이 데블 세드버키도 상당히 네. 재밌으면서 그 두 사람의 젊은 시절의
1: 네.
0: 열연을 볼 수 네. 있는 그리고 아. 뭐 말이 필요 없는 네. 알파치노까지
1: 예,
0: 아주 매력적인 영화다.
2: 명작이죠.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0: 네. 또 하나는 네. 어떤 겁니까? 샤를리 스테론.
1: 제가 정점.
0: 네. 최근작.
1: 그, 네, 넷플릭스 작품 가지고 왔는데.
0: 네. 올라온 지 한 달도 안 됐나요?
1: 아무튼
0: 네.
1: 한 달 된 것 같아요.
0: 네. 정말 따끈따끈한.
1: 그래서 97년에 샤를리 스테론과
0: 예.
1: 2026년에 샤를리
0: 그러면
1: 스테론.
0: 그러면 거의 네. 30년?
1: 30년.
0: 네. 네.
1: 30년이라는 네. 시간을 두고
0: 네.
1: 샬리 스테론의 외모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0: 이제 50대가 됐잖아요.
1: 네. 연기는 샬리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0: 네.
1: 그녀의 눈빛이 어떻게 네. 바뀌었습니까? 이걸 볼 수가 있는데
0: 네.
1: 연기로만 보면 정점은 정말 정점에 있습니다.
2: 네.
1: 왜냐하면 멱살 잡고 그냥 끌고 와야죠. 이 네. 영화 전체
0: 에이펙스니까
1: 네.
0: 에이펙스. 예. 그 원어 제목이 네. 에이펙스로 탁 뜨잖아요.
2: 네. 네.
1: 근데 에이펙스라고 얘기하면 이 동명의 타이틀 제목이 많아요.
2: 많아요.
0: 네. 그래서
1: 정점으로
0: 네. 아마 이게 네. 한 게 아닌가.
1: 그래서 이 같은 제목의 SF 영화가 유명한 게 좀 있었거든요.
0: 네.
1: 그 작품으로 오해하시기가 쉬워서 정점으로 알고 계시면
0: 네.
1: 오히려 그 구분감 네. 때문에 편하실 네. 것 같아요.
0: 넷플 들어가면 요새
1: 바로
0: 아주
1: 바로
0: 그 핫한 네. 영화로 뭐 네. 1, 2, 3위 안에 들어있어서
1: 내용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네. 남편이랑 암벽등반 하다가 남편이 죽어요.
0: 네.
2: 네.
0: 아,
2: 네.
1: 그리고 이 암벽을 좋아하는 샬리 스테론은 이 상심 때문에 더 이상 등반을
0: 후에.
1: 하지 않겠다.
0: 네.
2: 네.
1: 등반을 포기하고
2: 네.
1: 산 들과 강, 이제 물이 있는 곳,
0: 네. 네.
1: 강이 있는 곳, 자연으로 그냥 스며들고 싶어 해요.
0: 네.
1: 근데 거기서 살인마를 만나게
0: 네.
1: 됩니다.
0: 호주를
2: 네,
0: 갔다가 호주에 있는 공원을 갔다가
1: 네.
0: 아니 우리 킹스맨이
1: 네.
0: 그런 악역을 또
2: 진짜 무서워요.
0: 깜짝 놀랐잖아요.
2: 밤에 봤는데
0: 저는 이 영화의 매력이 네. 뭐였냐면 보통 이렇게 쫓고 쫓기는 건 진짜 많잖아요.
1: 네.
0: 대부분 다 쫓고 쫓기잖아요.
2: 맞아요.
0: 액션 영화는.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쫓고 쫓기면 이렇게 좀 붙었다가 또 있다가
2: 떨어져요.
0: 떨어지고
2: 네, 떨어지고
0: 줄로 연결돼 있잖아요. 계속.
1: 네, 절대 마지막
0: 마지막
2: 아예, 네,
0: 네, 거의 마지막에는 와이어로 연결 2인 1조로 등반까지 하잖아요.
1: 네.
0: 살기 위해서.
2: 네.
1: 물에서
0: 네.
1: 등반.
0: 네. 네. 그래서 이 줄로 둘이 연결돼 있는 게 참 기가 막힌 설정이었다.
2: 맞아요.
0: 네. 벗어날 수 없는 걸. 근데 보통은 쫓고 쫓기는데 여기는 아예 줄로 연결돼 있으니
1: 네.
0: 벗어날 수 좋잖아.
1: 네. 네.
0: 아, 그래서 참 영리하게 설정을 잘 잡았다.
1: 맞습니다.
0: 그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리고 이게 이제 수미상관처럼
2: 네.
1: 남편의 추락과 본인이 생존하는
0: 네.
1: 이 과정의
0: 예.
1: 구도가 비슷해요.
0: 네, 네, 네.
1: 그렇게 일부러 짜놓은
0: 맞아요.
1: 것이죠.
0: 똑같이 예. 이게 매달려 있고.
1: 한쪽에서는
0: 네.
1: 상실이고 한쪽에서는 삶을 쟁취하는 거예요.
0: 네.
1: 근데 둘 다 누군가의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이렇게 또 이야기가
0: 네.
1: 연결이 됩니다.
0: 예.
2: 아, 그렇게 강인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1: 네.
2: 저는 30대인 줄 알았어요.
1: 아, 정말요?
2: 네.
0: 75년생입니다.
2: 네,
0: 50대.
2: 그러니까요.
0: 저는 이제 백희 씨가 꼽아오진 않았지만 샤를리 스테론은 매드맥스 분노에도 그 퓨리오사.
1: 아, 네네.
0: 진짜 저는 홀딱 반했어요.
2: 네.
0: 어, 퓨리오사 너무 네. 아니 그렇게 섹시하고 그렇게 아,
1: 제가 이 영화를 그 매드맥스를 안 가지고 온 이유는 네. 헤어스타일 때문이에요.
0: 어? 아, 저는 그게 너무 멋있었거든요.
1: 머리 아니 왜 이렇게 아름다운 분께 네. 이런 극한의 머리를. 체험을 시키는
0: 아니요 저는 오히려 예. 그래서 더 빛이 났어요. 오. 저렇게 밀었는데도 불구하고
1: 오.
0: 그 약간 서늘한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퓨리오사 영화가 나왔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때는 딸들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극장에서 우리 딸들도 다 퓨리오사 퓨리오사 노래를 네. 부르기 시작했어요.
1: 너무 너무 강인한 여성 이미지죠.
0: 네.
1: 아 근데 사실 이 샬리스 테론의 패션도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는데요.
0: 네.
1: 지금 제가 꼽아드린 두 편의 작품 있잖아요. 네. 이 데블스 헤드베킥과 정점이라는 작품은 다 단발로 나옵니다.
2: 네.
1: 그리고 샬리스 테론이 되게 가장 히트했던 작품은 다 단발로 나와요.
2: 그렇죠.
1: 예, 단발 출연 작품이 대부분 다 히트를 했고
0: 네.
1: 이 퓨리오사 포함 완전 빠박
2: 그래서
1: 밀었나?
2: 흥분하려고요? 예, 예.
1: 그리고 이 샬리스 테론의 똑단발이 굉장히 또
2: 예뻐요.
1: 그 개봉이 영화가 흥행할 때마다 유행을 또 했습니다. 예.
2: 네. 약간 그 테슬 컷처럼 이렇게 그렇죠. 직선으로 자르잖아요.
1: 근데 굉장히 어떤 도시 여성의 어떤 매력?
2: 있어요.
1: 이런 걸 좀 잘 드러내는 느낌이 네. 있습니다.
0: 예. 아, 진짜 너무 샬리스 너무 멋있어요. 올드가드에서도 또
1: 올드가드
0: 네. 올드가드에서도
1: 그리고 굉장히 아이코닉한 그런 작품들도 많았어요. 아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0: 네.
1: 굉장히 막 SF 장르에서도 막 네. 네, 하기도 하고
0: 그리고 뭐죠?
1: 네.
0: 그 아이를 돌봐 네. 그 육아하면서 겪는 그 트라우마 그 영화도
1: 네,
0: 되게
1: 네, 네, 네, 네.
2: 제목이 갑자기 뭐였죠?
0: 그 영화도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2: 아,
0: 네. 예.
2: 그래서 작품을 보는 눈이 있는 네. 것 같아요.
0: 아, 그 그쵸? 영화도 그 아이 엄마의 그 심리를 그렇게 잘 표현할 수 있나 되죠. 싶을 정도로 그 영화도 되게 좋았는데 그 영화도 OTT에 있습니다.
2: 네. 네.
0: 그래서 샬리즈 테론은 정말 믿고 보는 여배우다. 예.
1: 정말요.
0: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너무 멋진 배우구나.
2: 네.
0: 근데 벌써 50대가 됐는데 여전히 그러면 액션을 찍을까요? 정점 찍었고 그 뒤에
1: 세계가 더 지금 미정으로 작품이
0: 액션이래요?
1: 액션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0: 아, 네. 이제 곧 작업을 한다고요?
1: 네네.
0: 아니 그러면 네. 그렇게 배우들은 네. 이게 이제 매드맥스 찍을 때, 뭐 올드가드 찍을 때 뭐하고 어쨌든 나이를 먹잖아요.
2: 네.
0: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할까요?
2: 근데 전혀 우리
0: 물론 이제 무슨 기술의 네. 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액션을 하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2: 안 되죠.
1: 그러니까요.
2: 안 되죠.
0: 어떻게 할까요?
1: 그런데 이 암벽등반하는 샬리스 테론의 모습을 보니까 당분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 네, 너무 잘해요.
1: 네, 너무
0: 그
1: 손가락
0: 네,
1: 하나
0: 그 저희 딸이
1: 체중을 매달릴
0: 저희
1: 수 딸이
0: 클라이밍을 네. 취미로 하거든요.
2: 네.
0: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네. 이제 클라이밍에 푹 빠져 있는데 보니까 그것도 발이 더 중요하대요.
2: 그죠 허벅지 힘이 진짜
1: 네.
2: 중요해요.
0: 그러니까 이게 손아귀 힘이 좋을 것 같지 아니래요.
2: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 거죠.
0: 발을 이 다리 힘으로 네. 잘 짚어야 손으로도 할 수.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는
1: 네.
2: 다
0: 움직이 그러니까 정적인 골프부터
2: 네.
0: 아주 동적인 배드민턴, 테니스까지.
2: 네.
0: 모든 건 다리로 하는 거예요.
2: 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0: 발로
2: 하체와 복부 힘.
0: 그러니까 발이 따라가지 못하면 스트로크공을 받아낼 수가 없잖아요.
2: 네.
0: 테니스공을 받아낼 수가 없잖아요.
2: 갑자기 선배님 다리를 네. 움직이시네요.
1: 네. 엉덩이까지 이렇게 등부에
0: 나이가 들수록 하체 근육이 진짜 중요하대요.
2: 네. 운동을 해야
0: 그래서
2: 돼요.
0: 이
2: 스스로.
0: 허벅지 두께가 수명하고 비례한다고 한다는 거 아세요?
2: 하더라고요.
0: 네. 그래서 몇 센티 이하가 되지 않게
2: 유지해라.
0: 나이 들수록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2: 그렇죠.
0: 근육이
2: 스쿼트 런지에 네,
0: 그게 진짜
2: 많으시고요.
0: 아니 그래서 박세리가
2: 네.
0: 그렇게 잘했던 이유가 허벅지
2: 네, 탄탄해서
0: 이상화가 금메달 따고
2: 네.
0: 이런 게
2: 네,
0: 그 허벅지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2: 거죠.
0: 그래서 그 흑인 선수들의 그 폭발력을 따라갈 수 없는 게 엉덩이 근육 때문인데
2: 네.
1: 아,
0: 단거리 그러니까
2: 네, 네.
0: 장거리는 필요 없는데
2: 네.
0: 단거리 100m, 200m는요 그 엉덩이 근육이 완전 백인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2: 네.
0: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대요.
2: 아, 네. 그럼 오늘부터라도 한번
1: 네.
2: 운동을
1: 네.
2: 잘해가지고
1: 아, 원래,
2: 샬리즈 테론처럼
1: 원래 아니, 운동하시잖아요.
0: 뭐, 수영도 하고
1: 네,
0: 그러지 않아요?
2: 네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0: 요새는 무슨 운동을 뭐 열심히 하세요?
2: 저 요즘에 필라테스를 열심히
0: 아, 그거 얼마나 최고예요.
2: 항상 이게 네. 하면 할수록 이게 늘어야 되는데
0: 네.
2: 이게 근육이 네. 잘 안 붙는 것 같아요.
0: 아니, 뭐 필라테스 대회 나갈 거예요? 아니죠.
2: 네.
0: 충분해요.
1: 필라테스 선생님 충분해요. 기구로 많이
0: 기구로 하죠. 기구 필라테스 하죠.
1: 주로 하체 쪽을 많이 하십니까? 상체 쪽을 많이.
2: 돌아가면서 네. 어떤 날 가면 상체 위주, 어떤 날 가면 그래요. 하체 위주.
1: 그렇죠. 이렇게 다리를 쫙 이렇게 하면서 네. 매달리면서 하시는 거죠.
2: 근육을 쓰죠. 하죠.
1: 와.
2: 뒤로 넘어가고
1: 너무
2: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네. 그래서 제 목표는
0: 안 힘들게 하는 순간까지 가야 되는 거죠.
1: 원래 힘든 거구나.
0: 필라테스 엄청 힘들어요.
2: 너무 힘들어요. 숨이 안 쉬어지고
0: 비명이 나와요. 그럼요. 요가도 얼마나 힘든데요.
1: 힘내시기 바랍니다.
2: 열심히 해서 네.
0: 저는 요가 처음에 초기 했을 때 하고 나서 좀 토했어요.
2: 맞아요.
0: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토할 수 있다.
2: 네.
0: 근데 전 진짜 약간 이렇게 막 메스꺼리더니
2: 느낌이 있어요.
0: 이렇게 정말 이렇게 확 토할 것처럼
2: 네,
0: 그리고 몸살오고
2: 맞아요.
0: 진짜 그 정도로 힘들어요.
2: 네. 너무
0: 그런데
2: 힘들고.
0: 이제 계속 하니까 괜찮아지는데 네, 네. 진짜 전 토할 네. 것 같았어요.
2: 이게 이렇게 격한 운동이면 사실 네. 힘들겠구나 하고 각오를 하는데
0: 네.
2: 그냥 가만히 자세만 네. 하는데 뭐가 힘들어 하는데 그게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0: 8초간 유지하세요 하는데 네. 진짜 죽을 것 같아요.
2: 그게 어지럽음까지도 네. 동반할 수 있다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1: 알겠습니다. 저 필라테스 할 거 제가 할 건 아닌데 저를 설득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0: 아니 근데 진짜 좋은 운동이긴 해요.
2: 네, 네. 다리 근육 기르는 데 너무 네. 좋고요.
0: 맞아요.
2: 열심히 해서 네. 이 차를리즈 테론처럼 네. 그 매달려도 아무렇지도 네. 않게
1: 본인만의 정수리 씨는 매력이 있습니다.
2: 네. 네. 네. 한번 해보고 네. 싶습니다.
0: 어쨌든
2: 건강하게.
0: 차를리즈 테론의 또 다른 작품을 네. 기대하면서 음악은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그
1: 네.
0: 강렬한 음악 있잖아요.
1: 어쩔 수가
0: 그 기타맨.
2: 네. 네.
0: 저는
2: 너무 좋아요.
1: 이
0: 기타맨이 네. 아니 이 심장을 막 진짜 네. 두들기는 이 북소리와 함께 네. 그 기타맨의 네. 그 기타 소리.
2: 네.
0: 배우 아니 연출이 미친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0: 감독 누구예요?
1: 좋은 감독이.
2: 너무 좋네요. 박자 네. 리듬감.
0: 만나보겠습니다.
1: 네.

0: 자, 샤를리즈 테론 퓨리오사가 예언했던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1: 조지 밀러 감독이.
0: 조지 밀러, 예. 네. 그 OST까지 듣고 왔고요. 오늘 이 배우 미쳤다. 저는요, 네. 한 배우가 아니라 그냥 네. 영화 두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2: 오, 네.
0: 예. 왜냐면 이 두, 한 평 남은 네, 네. 씨. 네. 이 영화도 진짜 이, 특히 이 여배우들이 그냥 멱살 잡고 끌고 가거든요.
2: 맞아요.
0: 다 합니다. 진짜.
2: 네.
0: 그냥 배우가 다 한 영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영화. 2010년작 블랙스완입니다.
2: 네.
0: 이 나탈리 포트만이 아시죠? 레옹의 그 어린 소녀예요.
1: 네. 맞습니다.
0: 그 레옹의 어린 소녀가 이렇게 성장해서 이 블랙스완을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나탈리 포트만이 레옹에서도 그렇지만 이 블랙스완을 만나기 전까지 표정이 왜 이렇게 단순해?
2: 하나밖에 없는
0: 하나밖에 없어. 이런
2: 네.
0: 그러니까 레옹의 성공이 조금 그림자를 너무 길게 만들어버린 측면도 있지 않나 싶을 네. 정도로 그랬는데 이 블랙스완을 만나고서는 여우 주연상까지 받아버립니다. 네. 아카데미. 이 영화는요. 와 나탈리 포트만이
2: 연기가,
0: 미쳤구나.
2: 연기가 너무 소름 돋아요.
0: 그러니까 백조의 옷인데 백조와 흑조를 모두 다 연기해야 하는 네. 그 발레리나의 욕망을 그린 작품이에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네. 이입이 된 게 뭐냐면 성공에 대한 희열은 누구나 있잖아요.
2: 있죠.
0: 그 분야에서
2: 있죠.
0: 최고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2: 네.
0: 그거를 너무나 잘 보여준
2: 맞아요.
0: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나탈리 포트만 뿐만이 아니고 그 감독의 뱅상 카셀, 엄마하고의 관계
2: 네.
0: 이런 것도 워낙 이 조직이 짜임새 있게 그려지면서 그 중심에는 나탈리 포트만이 있고,
2: 그래서
0: 자기 그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자기 파괴로 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예, 그 인상적인 장면
2: 네.
0: 혹시 백희 씨는 어떤 거 생각나세요?
1: 저는 이 영화는 그냥 다 인상적이긴 한데요.
0: 네.
1: 나탈리 포트만의 등을 보여주는 장면들은 다 인상적인 것 같아요.
2: 네,
0: 제가
2: 맞아요.
0: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이게 1년 6개월 정도 하루에 막 네. 대여섯 시간씩 엄청나게 훈련을 해서 발레리나 역할을 이제 소화를 한 건데
2: 그쵸.
0: 어려운 게 발레리나의 등 근육과 코어 근육은요. 네. 10년 이상 해야만 만들어지는
2: 맞아요.
0: 근육이래요.
2: 잘 안 만들어져요.
0: 아까 그 등 근육이.
2: 네.
1: 되게 근데, 뼈말라요. 뼈말라.
0: 네. 그러면서도 네. 뼈말라면서도 엄청난 근육이 보여야 되거든요.
2: 보여야죠.
0: 근데 그걸 1년 6개월 만에 만들어낸 거예요.
2: 너무 대단한 거예요.
1: 그리고 이 영화 되게 사실적인 게 피부가 깨끗하게 보이지도 않아요.
0: 네.
1: 약간 등이
2: 네. 약간 좀
1: 고생
2: 있어요.
0: 아니 그리고 거기 그
1: 피부에
0: 계속 그 막 자기가 긁어가지고 상처낸
1: 네.
0: 그 작업도 있잖아요.
1: 네. 되게 사실적으로 그래서 등을 볼 때마다 아, 이 사람의 등도 연기를 하고 있구나.
0: 네 맞습니다.
2: 뒷모습까지도
0: 네.
2: 연기를
0: 어떤 장면 인상적이세요?
2: 저 같은 경우는 그 무대에서 역시 이것도 등과 통하는
0: 네,
2: 장면일 수도
0: 네,
2: 있겠는데요.
0: 네.
2: 무대에서 그 검은 깃털이 자라나는 네. 듯한
0: 손등에서부터 네. 이렇게
2: 쭉 네. 이렇게 자라나는 듯한 네. 연출이 있었어요.
0: 마지막 거의 마지막에
2: 네, 마지막.
0: 예.
2: 근데 이게 얼마나 열중을 했으면 그 연기가 얼마나 이제 이입이 많이 됐으면 진정한 흑조로 거듭나는 맨 처음에 이제 백조만 할 수 있었다는
0: 네,
2: 이렇게
0: 네,
2: 이제 감독이 예, 말을 하죠.
0: 예.
2: 백조랑 잘 어울리고 뭔가 경직되어 있고 굳은 연기를 하는데 너는 흑조랑 잘 안 어울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 마지막 장면에 가서는 완벽한 흑조가
0: 네.
2: 되죠.
1: 그냥 되어버린.
2: 네, 네. 되어버린. 진짜 그냥 까만 새가 되어버린.
0: 저도 마지막에 그 흑조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찌른 거였잖아요.
1: 그렇죠.
2: 네. 네. 네.
0: 그런데 그 찔린 상처를 가지고 마지막에 그 흑조를 진짜 그냥 사람에서 정말 흑조가 돼버린 것 같은
2: 네. 네, 그 연출
0: 그
2: 네, 너무
0: 연, 공연을 하는 그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2: 네.
1: 되게 정신분열적으로 또
0: 맞습니다.
1: 네.
0: 정신분열을 겪어요.
2: 겪어요.
0: 예.
1: 그러니까 분열적인 상태를 두 번씩 보여주잖아요.
0: 네,
1: 떨어졌는데 붙었어.
0: 네.
1: 됐어. 뭐 이런 네. 식으로 계속 그 보는 사람들이 당황하게 만드는데 사실 이 당황은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0: 네, 그렇습니다.
2: 그렇죠.
0: 네.
2: 그리고 또 그 선배 있었잖아요. 네. 발레리나 선배.
0: 예, 예, 예. 예. 그 은퇴하는 네, 선배.
2: 은퇴한 선배. 예. 그 은퇴한 선배도 조금 더 자기 파괴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 선배도.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그 최고를 유지하려고 하면 또 자기 파괴적인 건 항상 같이 따라오는 네. 건가 하는 네.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1: 정말 그러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도 꼭 있거든요. 네.
2: 강박적으로. 네.
1: 어느 위치에 올라가 있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해야 저렇게 되나 보다.
2: 이렇게 네.
0: 저 정도까지 네. 미쳐야만 그 분야의 최고가 네, 될 수 있나 보다. 라고 느낄 때가
1: 근데
0: 있잖아요.
1: 근데 성격이 좋지가 않아 그런 사람. 예, 예, 예.
2: 맞아요.
0: 아니 그러니까 우리 뭐 있어요? 위대한 예술가들 보면 고흐도 그렇고,
2: 네. 네, 있어요.
0: 베토벤, 모차르트 이렇게 보면 다 그 정신적인 네. 엄청난 압박 속에서 스트레스 네. 속에서 결국에는 막 분열 증상까지 그렇죠. 겪을 네.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작품을 쓸 수 있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안 되는 건가 이런 네. 생각이.
1: 아 저는 근데 오히려 반대예요.
2: 어떻게요?
1: 그 사람들이 좀 건강 관리도 좀 하고, 네. 그렇게 좀 자기 관리 좀 해가지고,
0: 네.
1: 저기 심리 상담도 좀 받고 했으면 더 긴 작품, 오랜 작품들을 네. 더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2: 네. 네.
1: 그 왜 안 그랬죠?
0: 그 안 되나 봐요. 그리고 나탈리 포트만이 이 영화에서 이 발레리나 역할을 80%를 소화했답니다.
2: 너무 대단한
0: 대역은
2: 거죠.
0: 아주
1: 조금이네요.
0: 아주 조금. 조금 네. 정말 그래서 아 여우주연상 받을 만했다. 네.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 발레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너무 그러니까요. 힘들어요.
0: 이게 네. 이 발끝으로 서는 네, 것도 엄청 힘들고. 오래 걸린대요.
1: 그러니까 뭐 예술이라기보다는 약간 육체 노동 맞아요. 이런
0: 맞아요. 느끼게
1: 만드는
0: 맞아요. 너무나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네네. 전 다음 영화 가겠습니다. 네. 데미 무어의 서브스턴스.
2: 이 영화도 너무 좋죠.
0: 이 영화는 너무 충격적이에요. 마지막 결말까지.
2: 네. 네.
0: 근데 너무나 공감이 가는 게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여기서는 지금 성공한 배우였잖아요.
2: 배우, 네, 배우.
0: 자신이 늙어가고 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서글플까.
2: 네, 받아들이는 과정이어야 네. 하는데.
0: 그래서
2: 네.
0: 내가 정말 젊음을 살 수 있다면 일주일이라도 내가 저렇게 살 수 네. 있다면 그걸 다 지불할 것 같거든요.
2: 네.
0: 네. 근데 저는 처음에 뭐부터 충격적이었냐면 젊음을 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받잖아요. 키트를 네. 받아서 이거 맞아요. 주사를 주입하면 네. 저는 제 몸이 그렇게 바뀔 줄 알았어요.
2: 아 맞네.
0: 근데
2: 네. 맞네요. 예. 네. 네.
0: 그게 아니라
2: 낳듯이 출산하듯이
0: 내 몸에서 떨어져 나온 네. 젊은 여자가 있잖아요.
2: 있어요.
0: 그거 비교하는 그게 너무 끔찍한
2: 그쵸.
0: 거예요. 저는 거기서부터 충격을 받았어요. 대부분은 네. 내 몸이 젊어지는 그렇죠. 걸로 가겠다라고 네. 생각을 한 거예요. 주사가 막 들어가면서.
1: 맞아요. 네.
0: 근데 이렇게 등부터 놀라웠어요. 이렇게 나체신이 나오면서 등부터 나오는데 네. 내 몸에서 그 젊은 여자가 나온 게 거기서부터는 전 충격이었어요.
2: 그 영화 첫 장면에 그 계란 노른자가
0: 네.
2: 두 개로 분리되잖아요.
0: 네.
2: 그게 바로 생각나게 네. 되더라고요. 연출 너무
0: 그러면서
2: 잘했다.
0: 이제 끝까지
1: 두 개 있으면
0: 쌍난 행운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네. 그럼 정말 데미 무어가 처절하게 연기를 했구나.
2: 네.
0: 결국 상은 못 받았죠.
1: 네.
0: 상은 못 받았어요. 네. 근데 와
2: 데미
0: 무어가
2: 네. 네.
0: 작정을 하고 네. 찍었구나. 그래서 사랑과 영혼에서의 그 사랑스러운 데미 무어와 이 서브스턴스에서의 정말 이 마지막까지 가는
2: 파멸
0: 파국으로 치닫는
2: 네.
0: 블랙스완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두 영화가 상당히 통합니다.
2: 그렇죠.
0: 성공과 욕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지불하고
2: 네.
0: 결국 사람까지 죽일 수 있다.
2: 네.
0: 예. 그러면서 결국에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2: 네. 근데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내가 네. 이걸 반복하면 네. 안 좋아질 거라는 네. 걸.
0: 거기서 그렇잖아요. 자꾸 물어보잖아요. 반품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데 그만하라고 반품하시겠습니까? 몇 번을 물어보거든요. 근데 안 합니다.
1: 저는 그게 어떤 그 네. 욕망을 더 자극하는
0: 네,
1: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맞아요.
1: 네.
0: 반품하시겠습니까? 자체가
2: 네. 그러니까
0: 반품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2: 때문에.
0: 알고 회사에서 보내는 거.
2: 나쁘다. 너무 나쁘다.
0: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인가.
2: 네. 끝이 없죠.
0: 근데 백희 씨 진짜 만약에 이 네. 블랙스완의 입장이고
1: 네.
0: 이 서브스턴스 데미모의 입장이면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1: 저는 서브스턴스는 한번 해봄직할 것 같아요. 이게 남성 관객과 여성 관객의
0: 네.
1: 보는 그 감각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남성은 출산을 하지 않잖아요.
2: 예.
1: 아. 저는 그 약간 출산으로 보이거든요.
2: 예. 보여요.
0: 예. 아, 보여요. 그 그렇게 보여요.
1: 복도가 네. 그것이 어떤 출산의 통로처럼 보이기도 해요.
0: 보여요. 예. 예. 예.
1: 뭐 자궁으로 들어가는 느낌. 예. 그 아이의 집으로 들어가는 느낌.
0: 그게 엄청 많이 나오면서 예. 거기를 막 끌고 다니고 막 이렇게 네. 굉장한 중요한 네. 장소거든요. 네. 거기가.
1: 근데 남성에게는 그게 없어요. 저한테는 그게 없죠. 근데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그러면
2: 한번 해볼까? 아~ 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1: 그러니까 아예 미지에 대한 네. 감각을 난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여성들은 네. 똑같이 미지더라도 네. 그 이것을 언젠가는 겪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는 네. 것과 네. 남성은 저를 한 번도 그런 네. 일이 없을 거라고 네. 생각하고 보는 것과는 좀
0: 그러니까 출산을 해보든 하지 네. 않았든 간에 여성은 네.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그렇죠. 감각이니까 네.
1: 네. 저는 전혀 그게 없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보는 느낌들이 있어요.
0: 소리 씨는 네. 어때요?
2: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1: 안 하고 싶어요.
2: 네, 안 하고. 근데 그냥 네. 좀 자연스럽게 늙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거기서는 이제 뭔가 되돌리고 싶죠.
1: 그렇죠.
2: 근데 또 반면에는 또 이게 자연스럽게 나이 들고 싶으면 선크림도 안 바르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네. 너무 열심히 바르고 네. 이렇게 그렇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아, 또 그 50대가 돼서 고르라고 하면 나도 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0: 참 어렵죠. 네. 어렵죠. 그 욕망은 뭐 지탄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나한테도 그런 욕망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네. 없고. 어렵습니다.
2: 맞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되는 게 정말 출산과 닮아있는 게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 하신 적 있어요.
1: 네.
2: 너는 나의 분신이다. 이런 말을 어렸을 때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분신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일까? 네. 이런 생각을 또 서브스턴스 보면서 하게 되는 거죠.
1: 이게 그럴 것 같아요.
0: 왜냐하면 저는 이제 두 번이나 했잖아요.
2: 네.
0: 오롯이 내 몸에서 키워서
2: 네. 네.
0: 네. 내 몸 밖으로 내보냈잖아요.
2: 네.
0: 당연히 분신 같은 느낌이
1: 네.
0: 있죠.
1: 그렇죠. 네. 그럼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저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도 들 것 같아요.
2: 대리 만족처럼요.
0: 그러니까 이제 저는
1: 대리 만족이기도 하고 저 아이가 초등학생이면 나도 저 인생을 저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점으로.
0: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블랙스완에서도 그 엄마가 네. 이 나탈리 포트만이 임신하면서 자신의 꿈을 포기했던 전직 발레리나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묘한 질투와
1: 질투하죠.
2: 네. 시기 질투하죠.
0: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나 투영해서 네. 시기와 질투와 그러면서 딸의 성공을 바라면서도 그 복잡 미묘한
2: 그렇죠.
0: 그래서 그
2: 있어요.
0: 엄마와 딸의 그 관계도 네. 되게 묘사를 잘했어요.
1: 서브스턴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예. 젊은 내가
0: 네.
1: 더 활기치는 네. 걸 싫어하면서도 네. 포기는 할 수 없어.
0: 네.
2: 그 싫어하는 장면도 명장면.
0: 네, 맞아요.
2: 너무 명장면이더라고요.
0: 네. 그리고 마지막에 부자합니다. 결국에는 소멸해가는 그 과정 있잖아요.
2: 네. 그 과정.
0: 그 과정도
1: 굉장히 그로테스크하죠.
0: 아니 그로테스크 정도가 아니라
2: 넘어서서 충격.
0: 그 피칠갑하는 장면 네네네. 관객들 앞에서.
2: 와.
1: 이 몇몇 영화들이 약간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0: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게 있어요. 정말 완전 정말 네. 피칠갑을 해버리는.
1: 여기서 뭘 느꼈냐면. 관객들한테 이제 거리두기 좀 하라는 얘기 같아요.
0: 네.
1: 이건 현실이 아니야.
0: 네.
1: 어떻게 봤어?
0: 네.
1: 얘기 좀 나눠볼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현실을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2: 그렇죠.
0: 네. 맞아요. 네.
2: 또 이제
0: 끝내야 될 시간입니다.
2: 네.
0: 음악 나오는 것
1: 우리
0: 들으시죠?
1: 우리 이제 얘기 좀 해볼까?
2: 네. 좀 해볼까?
0: 블랙스완에서 나탈리 포트만이 네. 그 발레리나로 열연하면서 공연했던 네. 네. 그 음악. 음악은 아름답습니다.
2: 네. 네. 좋아요.
0: 퍼펙션. 네.
2: 완벽.
0: 네. 들려드리면서 저희 세 사람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지영이었고요.
1: 네,
2: 강소리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우리 지역 시의원에게 어떤 점을 바라시나요?
1: 약속 지키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2: 말보다 행동이요.
3: 아파트 층간소음 좀 해결해주세요.
4: 여름에 더위 피할 수 있는 쉼터나 그늘막 좀 설치해주세요.
5: 학교 급식 좀 맛있게 해주세요.
6: 청년 내기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1: 밤길이 너무 무서워요. 치안에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7: 우리가 바라는 건 거창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63 지방선거.
8: Right now, 끝 없이 우리를 위해 펼쳐질 세상. 'Cause now we break all the walls.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0: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 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1: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 시국에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의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다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새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치유의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마 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 1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천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천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천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증 반납하면 20만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과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 1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바 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0: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 왔고, 12.3 내란 사태 앞에서는 탄핵 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러한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 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최영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 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 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 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현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0: 스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 하면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일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바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일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이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이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지산 민간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일동, 우아이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덕진구 카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송천일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일색의 지방후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지산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 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변화를 위한 도전인 전주,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전주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 미디어가 함께 만드는 주민 참여형 공익선거방송입니다. 지난 3월 5일 출범한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는 전주시 12개 지방의회 선거구 가운데 완산구 나, 다, 마, 바 선거구와 덕진구 차, 카 선거구 등 6개 선거구를 선정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유권자의 선택 다양성, 지역 현안 논의의 필요성,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방송은 이 활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전주시 지방의회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이번 방송 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2조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제작을 지원했으며 해당 6개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안내한 뒤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본 방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연설 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지 않고 방송합니다. 방송 내용은 후보자 개인의 견해이며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및 우리 동네 선거방송 조직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완산구 나 선거구 진보당 여민영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1: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중화산동, 완산동, 풍남동, 중앙동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전주 시의원 후보 여민영입니다. 주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고유가 고물가 시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기름값이 훌쩍 올라 주유하기가 겁이 납니다. 원자재값도 상승하여 소상공인 분들도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이를 돌보아야 할 지역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불 시국에 시의원들이 외유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예산을 시의원의 가족 지인 업체에 몰아주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방의회 부패와 비리의 문제는 이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리는 지경에 가다 있습니다. 독식과 관행, 구태정치가 낳은 결과물, 바로 지금의 전주시의회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고여서 썩어버린 물을 이제는 깨끗한 새물로 바꿔주십시오. 30년 독식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시의회를 이제는 확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방의회를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주의 발전을 가져오겠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정치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던 일들을 찾아내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주민들의 불편을 나서서 해결하는 정치, 전국에서 민원 맛집으로 소문난 진보당이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전주를 진보당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보당의 의원을 시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진보당 여민영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동네를 바꾸고 전주시의회를 바꾸는 든든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남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평화 1동, 평화 2동, 동사학동, 서사학동 시원 후보 이남숙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활짝 피어난 민들레처럼 주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한 동반자로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일에 매진하면서 우리 동네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한숨, 골목 상인들의 걱정, 아이들이 위험하게 오고 가는 통학길 등 주민들의 현실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저를 의회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저는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켰습니다. 성실과 신뢰로 맡기면 반드시 해내는 민들레 시의원,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제 다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고 약속드리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권 청소년 센터를 건립하고 돌봄 공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해맑게 웃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어르신이 편안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를 인근에 반드시 완수하고 무장애 보행 환경을 만들어서 어르신과 장애인 누구나 불편 없이 걸을 수 있는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골목상권에 힘을 불어넣겠습니다. 평화일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여성 안심 기각기를 확대하고 CCTV와 조명을 늘려서 밤길이 두렵지 않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져온 전주교도소 이전, 학산 치유의숲 조성까지 제가 이미 씨앗을 뿌려놓은 일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지역 내에 주민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당 지역 조직을 통한 다중적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습니다. 저 이남숙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에서, 경로당에서, 아이들 통학길 옆에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온 사람입니다. 늘 낮은 곳에서 민들레처럼 뿌리 깊게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호 1번 나 이남숙입니다.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같이, 그리고 같이 정신으로 시작되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남숙입니다. 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마선거구 조국혁신당 이은경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3: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기호 3번 삼천동 효자 1동 출마하게 된 이은경입니다. 이은경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고요? 우리 어르신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질문과 서비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왜 효자동에서 행사를 하냐고요? 저희 삼청동 주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저희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삼청동 막걸리 골목 정말로 활성 잘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증 반납하면 20만원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동권 보장하겠습니다. 택시 이용권,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제가 이은경 해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꼭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정말 어렵습니다. 밀다가 많이 힘드셨죠? 손 끼셨죠? 안전 우선입니다. 밀다가 아니라 옆으로 미는 문으로 제가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이들과 청소년, 엄마 한마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은경 공중화장실 개선하겠습니다. 야간 주차장 정말 직장 다니기 싫었다고요? 이유는 주차하기 힘들어서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가 사업장과 학교 공공기관과 꼭 협약을 해서 제가 이은경 다시 해결하겠습니다. 삼천동과 효자 1동 주민 여러분, 이은경 어르신 케어하는 것처럼 정말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은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이은경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진보당 김금주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4: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 전주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전주시의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끊이지 않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주민 세금으로 자기 식구 챙기기 논란, 잘못을 했어도 제대로 된 징계 없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까지 시장도 민주당, 시의원도 민주당, 몽땅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랜 시간 독점해온 자리에는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반드시 고이고 고인 권력은 썩습니다. 전주 정치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제 없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협력하되 잘못에는 반드시 맞설 정치 세력. 끝까지 묻고 제대로 싸울 진보당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미루는 현실. 오직 주민 편 진보당 김금주가 바꿔내겠습니다. 저 김금주는 오랜 시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 노동자, 배송 시간에 쫓겨 끼니조차도 챙기기 어려운 택배 노동자와 함께 땀과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그 길에서 저는 정치는 거창한 것이 거창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곁에 서 있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치가 되는 길을 만들어왔고 12.3 내란사태 앞에서는 탄핵집회 사회자로 민주주의 광장을 지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효자동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시의원, 어려움을 함께하는 시의원, 제대로 할 말하는 시의원, 이제 진보당 김금주가 해내겠습니다. 전주를 바꾸는 한 표, 그 시작을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와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 완산구 바선거구 무소속 최영병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5: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효자 2동, 3동, 4동의 시의원에 출마하기에 대한 예비후보 최영병 후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은 지난 1998년에 사랑모아 사랑전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아동 후원, 책 무료대여, 비인가 시설 지원 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를 8년여 동안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06년 5.3.1을 시작으로 16년 만에 시의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재선에 이어 이번에 3선에 효자 2동 3동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 지난 재선 동안 지역 곳곳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시의원은 생활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구석구석 발로 뛰는 바로 그러한 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전주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독점입니다. 전주시의회에는 31명이 민주당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효자 2동, 3동, 4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발로 뛰는 무소속 최영병이도 선택해 주시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최영병이는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를 마쳤습니다. 석사 논문이 뇌성마비, 장애인, 직업, 재활실태와 취업, 욕구의 연구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전주시의회에 입성한 이후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주시면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서 더 촘촘한 사회복지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초심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차선거구 정의당 오현숙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6: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아 1동, 우아 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후보 오현숙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번의 전주시의원과 전북 특별자치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인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충실히 해왔습니다. 같은 당이 행정과 의원을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되지 않아 정치가 낙후되고 전주시가 낙후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오연숙 후보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주시 행정을 제대로 견인하겠습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묻겠습니다. 둘째, 전주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전주시 부채가 6천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잊을만하며 문제가 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 오연숙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전주의 관문인 우아1동은 전주역 복합환승센터와 통합관광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천바중굴을 활성화해 사람이 모이고 상권이 살아나는 우아1동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아2동은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호동골 지방정원과 아중호수를 연결해 찾아오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해 주민도 편하고 관광객도 머무는 우아2동을 만들겠습니다. 호성동은 숲세권 프리미엄의 생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건지산 민간특례 초고층 아파트 건설을 단호히 반대할 수 있는 의원입니다. 건지산과 덕진공원을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주민 여러분, 경험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저 오연숙,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변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덕진구 카선거구 진보당 최한별 후보자 방송 연설입니다.
7: 안녕하세요. 송천일동 에코시티를 밝게 비출 젊은 일꾼, 진보당 전주시의원 후보 최한별입니다. 색다른 정치, 많은 공감을 얻었던 진보당의 현수막 문구였습니다. 민주당 1세계 지방의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얼룩진 의회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일하는 의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한별이 의회로 들어가면 건강한 전주 정치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발로 뛰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젊고 유능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장 반대, 그리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저지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덕진공원 건지사 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기후환경을 지키겠습니다. 저 최한별은 약속합니다. 첫째, 건지산, 백석공원, 새변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녹색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원, 상가, 주택가 주변에 무단 투기되고 수거 지연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어르신 100원 버스 도입, 버스 배차 확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전주 맛배달을 전북 광역형 공공배달앱으로 전환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송천동과 에코시티의 생활 문화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동네 시의원 3명 중 1명은 진보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진보와 민주,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전주의 변화를 최한별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8: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9: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0: 제가 들어드릴게요.
11: 여기 앉으세요.
9: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월은 참 이상한 계절입니다. 눈부시게 푸르고 햇살은 따뜻하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생기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계절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과 기억해야 할 시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은 푸른 5월의 얼굴과 그 안에 남겨진 청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주에서 노래하며 사람을 만납니다. 노래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이야기가 되는 시간.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네, 실버건의 주간플리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만나볼 뮤지션은요, 신인류라고 하는 팀입니다. 첫 번째로 들으셨던 노래는 날씨의 요정, 이어서 날씨의 요정 레인보우 버전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좋은 곡은 여러 버전으로 들어도 좋네요. 네, 계속해서 이어갈 곡은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좀 뭔가 산뜻하고 5월에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곡입니다.

네, 주인공이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되게 뭐랄까요, 음악적 색깔이 뭔지 대충 아시겠죠? 가까이에서 들어보니까 되게 명랑한 듯 하면서도 가슴을 좀 어루만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인류는요, 보컬 신온유를 중심으로 결성된 팀으로 팀명에는 새로운 인류들에게 우리의 음악이 닿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신인류의 이상하고 아름다운.

상당히 미니멀하면서도 서정적인 사운드가 되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억지로 이렇게 감정을 뭐 쥐어짜는 느낌은 아니고요. 일상적인 언어로 이렇게 담담하게 위로하는 그런 느낌의 나만 알고 싶은 밴드 신일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저 1인칭 관찰자 시점도 너무 좋았고요. 방금 이상하고 아름다운도 되게 실험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지금 듣고 계시는 너의 한마디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듣고 오시죠.

네, 논스톱 뮤직 플레이 주간 플리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함께 듣고 있는 가수의 이름은 신인류이고요. 너의 한마디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갈 곡은 작가 미정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전반적으로 문학적인 그 향기를 내뿜고 있는 제목들입니다. 작가 미정 그리고 모래성까지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네, 쉼 없이 우리 곁에선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들의 음악, 그런 비주류의 음악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기획한 코너 논스톱 뮤직플레이 실버건의 주간플리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인류의 모래성 마지막 곡으로 띄울 텐데요. 네, 담백한 연주와 맑고 차분한 음색, 매력적인 신인류의 음악에 더 깊이 있게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막 문을 열었고요. 실버건의 주간플리 1부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 만났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의 진행을 맡은 싱어송라이터 김은총입니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고요. 이 방송은 목요일 6시 그리고 일요일 6시 이렇게 두 번 각각 방송됩니다. 오늘이 여러분과 만나는 5월의 깊은 날인데요.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2부 당신의 일주일 주간 김은총 코너에서는요. 5월의 푸른 자연과 네, 5.18 민주화운동의 기억을 함께 담은 노래 5월의 얼굴을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요. 야, 어제 오늘 조금 흐린 듯 했었지만 오늘은 또 좀 뭔가 맑게 좀 더 금방 또 개일 것 같은 그런 희망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잠깐 또 이렇게 비가 또 내리기도 하고 해야 또 꽃씨도 네, 또 싹을 틔울 수 있게 또 만나면 또 이어지고요. 또 두꺼비도 서식지로 다시 무사히 서식지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5월의 얼굴, 네, 주간 김은총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과 가사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이 하고 있는 음악들을 뭐 준비들도 많이 하고 했었지만 특히나 이렇게 5월의 얼굴에 대한 낭독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 2029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매주 한 곡씩 사연에 맞춰 곡을 써온 프로젝트 주간 김은총. 오늘은 2022년 5월 24일 청취자 9893번님의 사연입니다. 5월은 방금 막 세수를 한 21살의 청신한 얼굴이라는 어느 수필가의 표현처럼 맑고 산뜻한 청춘의 기운이 가득한 5월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5월이지만 5월은 5.18 민주화운동의 아픈 역사가 있는 달이기도 하죠.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면 광주에 있었던 민주화운동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5.18 민주화운동의 첫 희생자가 전주에서 나왔고 김제 출신의 이세종 열사라는 걸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당시 이세종 열사는 모교에서 비상계엄 철폐를 요구하는 밤샘 농성을 벌이다가 학교 건물에 들이닥친 계엄군에 쫓겨 희생됐다고 합니다. 그때 이세종 열사의 나이는 불과 20대 초반. 청춘이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다 쓰러져간 청춘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자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세종 열사가 산화한 자리에 세워진 추모비를 보고 왔는데요. 실록이 우거진 아름다운 추모비 광장을 보면서 푸른 5월의 자연을 닮은 푸른 청춘의 숭고한 저항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어서 가사를 낭독해드릴게요. 5월의 얼굴 사곡 김은총. 우린 어떤 얼굴일까? 어떤 얼굴로 살아야 할까? 도무지 답할 수 없을 때 떠오르는 얼굴. 그대 떠난 5월은 어김없이 푸르러 가는데 그대 닮은 청춘은 어디에서 헤매고 있나? 실록이 우거진 광장엔 신음도 따라 우거져. 우뚝 세워진 비석은 외로이. 허나 내 가슴엔 아직 못 잡힌 그대의 정신이 깃들어 있음을 나는 결코 잊지 않을 테요. 녹음이 깊어진 광야엔 설음도 따라 깊어져. 우뚝 세워진 깃발은 외로이. 허나 내 가슴엔 아직 못 잡힌 그대의 숨결이 깃들어 있음을 나는 결코 잊지 않을 테요. 깊은 이 어둠도 여명과 함께 옅어져 가듯이 푸른 하늘 닮은 청신한 얼굴로 우리 꼭 만나자. 우리 서로 닮은 푸르른 얼굴로 다시 꼭 만나자. 우린 어떤 얼굴일까? 어떤 얼굴로 살아야 할까? 도무지 답할 수 없을 때 생각나는 얼굴.
1: 네, 5월의 얼굴 사연과 가사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2022년 5월 24일로 기억하고 있고요. 이 사연을 받았을 때 역시 또 뭐랄까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연 받았을 때처럼 좀 무거운 감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마침 제가 다녔던 학교에 그 이세종 열사의 기념 추모비가 있다 보니까 저도 그 추모식에 참석했었던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또 노래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전북대를 다니는 친구들한테는 거기 시계탑이 거의 이제 만남의 광장처럼 또 여겨지는 곳이기도 하고 늘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추모비가 이렇게 너무 외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늘 모르고 지나다니고 그랬었던 곳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학교를 다닐 때그 추모식에 참석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노래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었지만 어떤 이야기들을 좀 담으면 좋을까?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썼는데 여전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 이런 이 일상의 이제 민주주의가 다 그렇게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희생 하나하나가 너무 숭고하고 가치 있고 그래서 좀 눈시울이 또 붉어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5월의 얼굴 제가 작곡했었던 원곡 버전으로 먼저 띄워드릴게요.

0: 생각나는 얼굴.
1: 네, 5월의 얼굴 원곡 들려드렸습니다. 아, 오랜만에 그 불렀고요. 사실 5월의 얼굴 그 라디오 그 당일날, 그러니까 2022년 5월 24일날 만들었던 버전을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도저히 들려드리기가 너무 부끄러울 지경이었어요. 너무 많이 틀렸었고, 아, 곡을, 그러니까 마지막까지도 제대로 완성을 못하고 가져갔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이게 벌써 200곡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저도 기억이 너무 가물가물하고, 근데 이제 그 곡의 상태를 보면, 아, 이 곡이 얼만큼의 완성도를 갖고 있구나. 이게 그날 많이 힘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거든요. 또는, 아, 이날 진짜 너무 신나 보인다. 이날 정말 완성도가 좋았구나. 막 이런 곡들도 있고요. 근데 되게 그런 곡들은 기억이 났는데, 좀 나를 너무 괴롭혔던, 또는 나를 너무 힘들게 했었던 곡들은 좀 기억을 좀 상실하곤 합니다. 의도적으로 뭐, 지워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잊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망각이 확실히 어떤 지점에서는 되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5월의 얼굴도 역시나 좀 다양한 막 이런 표현들, 때문에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하고 싶은 말은 확실히 코러스에 정해져 있는데 이게 프리코러스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표현이 적합할까? 적확한 표현일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기억들과 뭐 이 노래에 담긴 의미들을 좀 생각하면서 쓴 글, 에세이로 정리해왔거든요. 그럼 에세이 여러분께 낭독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2: 5월의 얼굴. 5월은 방금 막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아마 김용호 시인의 표현이었던가? 정확한 문장을 다시 찾아 읽지 않더라도 나는 오래전부터 이 문장을 참 좋아했다. 5월을 떠올리면 정말 그런 얼굴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막 세수를 마친 청춘의 얼굴. 맑고 환하고 아직 세상의 때가 덜 묻은 얼굴. 햇살 아래 반짝이는 초록의 기운과 닮은 얼굴.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도 있고 실록이 우거지고 녹음이 깊어지는 계절이라는 피천득 선생의 표현도 있다. 굳이 누군가의 문장을 빌려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5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거리를 가득 메운 꽃들과 푸르러지는 나무들을 보며 아, 이제 정말 살아있구나 싶은 기분을 느끼게 되니까. 내게도 5월은 늘 초록의 에너지를 떠올리게 한다. 겨운에 웅크리고 있던 어깨가 조금씩 펴지고 어두웠던 방 안의 공기마저 창문 틈새로 새어든 봄내음으로 맑고 환해지는 기분. 그래서 나는 늘 5월이 되면 밖으로 나가 자전거를 꺼내곤 했다. 겨울 동안 묵혀두었던 자전거에 바람을 넣고 오랜만에 체인을 닫고 천천히 페달을 밟으며 밖으로 나간다. 5월의 공기를 가르며 달리는 기분은 참 상쾌하다.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 유난히 맑고 영롱한 하늘빛. 그런 풍경들을 보고 있으면 살아간다는 말이 조금은 아름답게 느껴진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5월이 깊어질수록 자꾸만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다. 푸르름과 생명력 뒤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얼굴들. 자전거를 타고 전북대학교 제1학생회관 앞 시계탑에서 진수당으로 향하는 길목을 달리다 보면 사범대학 과학관 오른편에 작은 기념비 하나가 자리하고 있다.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나는 그 앞을 수도 없이 지나쳤다. 넓은 캠퍼스 탓에 강의와 강의 사이를 오가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쉴 새 없이 달려야 했다. 그러나 늘 그곳을 스쳐 지나가면서도 사실 그 장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5월이었다.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다가 추모식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그 기념비가 이세종 열사에 대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당시 전북대 농학과 2학년이었던 이세종 열사는 5월 28일 새벽 전북대 제1학생회관 건물에서 비상계엄 철폐를 요구하며 농성을 하다가 건물에 진입한 칠공수 부대원들에게 쫓겨 옥상으로 올라간 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그날 불의에 항거하다 숨을 거둔 이세종 열사는 5.18 민주화운동의 최초 희생자로 기록되었고 그의 희생은 5.18 민주화운동의 시발점이자 도화선이 되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대학교는 이세종 열사를 기억하기 위해 1985년 제1학생회관 앞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을 이세종 광장이라 이름 붙였고 학생회관 내에도 기념관을 마련했다. 그렇게 매년 5월이 되면 추모식을 이어오고 있다. 1995년에는 15년 만에 명예학위도 수여되었다. 그리고 2024년 2월, 5.18 진상규명조사보고서를 통해 이세종 열사를 5.18 민주화운동의 최초 희생자로 공식 인정했다. 학생들의 진술과 부검기록, 유족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계엄군의 폭행으로 이미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려 44년 만의 일이었다. 이번 사연은 바로 그 이세종 열사를 기억하는 이야기였다. 청취자 9893번님은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이세종 열사의 추모비를 다녀왔다고 했다. 실록이 우거진 아름다운 광장을 바라보며 푸른 5월의 자연을 닮은 청춘의 숭고한 저항을 잊지 말자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그 사연을 읽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오래 머물렀다. 특히 방금 막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라는 표현이 계속 마음속을 맴돌았다. 21살. 생각해보면 너무 어린 나이다. 무언가를 충분히 꿈꿔보기도 전에 세상을 마음껏 살아보기도 전에 쓰러져간 청춘. 그리고 그 청춘의 희생 위에 지금 우리의 5월이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요즘의 5월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복잡해질 때가 있다. 불과 며칠 전에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 때문에 큰 논란이 있었다. 약속이란 한듯 온라인에서는 5.18을 조롱하는 영상과 이미지들이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떠돌고 있다. 아픔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누군가의 희생을 가볍게 소비하고 조롱하는 모습들을 보며 마음이 참 무거웠다. 왜 우리는 점점 타인의 아픔에 둔감해질까? 왜 기억해야 할 것들을 웃음거리로 소비하게 되었을까? 더 마음이 무거운 건 그런 조롱과 혐오의 언어를 이세종 열사와 비슷한 나이의 청년들, 심지어 그보다 더 어린 청소년들까지 거리낌 없이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실 안에서 노알라, 윤어게인, 드럼통 같은 정치밈들이 웃음거리처럼 오가고 지역과 세대, 역사적 비극이 뒤섞인 조롱의 말들이 장난처럼 떠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역사적 사건은 더 이상 배워야 할 아픔이 아니라 짧고 자극적인 이미지와 영상으로 소비되는 밈이 되어버린 것 같다. 정치 밈과 괴담은 전부터 존재했지만 지금처럼 빠르게, 넓게, 깊게 퍼진 적이 있었을까? 학생들은 그 유행이 어느 순간부터 급격히 번졌다고 한다.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사건들이 더 자극적인 콘텐츠가 되었고 알고리즘은 그것을 더 빠르게 밀어올렸다. 누군가는 그것을 신념이 아니라 재미라고 말한다. 그저 웃기니까 본다고 깊은 뜻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재미라는 말은 때로 얼마나 많은 것을 가볍게 만들어버리는가? 물론 이것이 단지 몇몇 청년들만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취업난과 불안정 노동, 끝없이 치솟는 집값, 연애와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 지역 불균형, 과도한 경쟁 속에서 청년들은 벼랑 끝으로 매몰리고 있다. 번아웃과 우울, 무력이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그들의 분노와 불안이 뒤틀린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고 조롱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타인의 죽음과 희생을 웃음으로 소비하는 일은 결코 가벼운 장난이 될 수 없다. 다만 누군가를 쉽게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왜 이런 시대를 만들게 되었는지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 역사 교육의 부재, 공동체 감각의 붕괴, 혐오를 더 빠르게 퍼뜨리는 플랫폼의 구조, 그리고 불안한 세대에게 제대로 된 언어를 건네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까지. 비단 청년들만의 잘못일까? 그 질문 앞에서 나 역시 자유롭지 못했다. 5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나는 문득 이세종 열사의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얼굴 너머로 거울 속 내 얼굴을 붙추어 본다. 우리는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얼굴로 살아야 할까? 도무지 스스로 답할 수 없을 때 이상하게도 자꾸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다. 역사의 아픔을 뒤로하고도 내내 푸르렀던 얼굴들, 청신했던 얼굴들, 세상의 거친 시간 속에서도 끝내 흐려지지 않았던 얼굴들. 이번 녹의 노래의 제목은 5월의 얼굴이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더 직접적인 제목을 표현 떠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 고민하다 보니 결국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건 얼굴이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얼굴들,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얼굴들. 그래서 노래를 쓰기 시작했다. 노래를 쓰면서 가장 오래 붙잡았던 건 푸르다라는 감정이었다. 실록의 푸르름, 청춘의 푸르름, 그리고 아직 닳지 않은 마음의 푸르름.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며 조금씩 닳아간다. 상처받고 포기하고 체념하면서 처음의 얼굴을 잃어간다. 그런데도 끝내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다면 어쩌면 그건 서로를 향한 마음의 결이 아닐까 싶었다. 누군가의 아픔을 쉽게 조롱하지 않는 마음, 타인의 슬픔 앞에서 잠시라도 멈춰설 수 있는 마음, 더 나아가 그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고 함께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5월의 얼굴을 닮아가는 길이 아닐까 싶었다. 어느덧 노래는 쓰여졌고 그 말미엔 이런 마음이 남았다. 먼 훗날 우리 서로 닮은 청신한 얼굴로 다시 꼭 만나자고, 조금 더 맑고 산뜻한 얼굴로, 조금 더 부끄럽지 않은 얼굴로 그렇게 다시 만나자고. 5월은 여전히 푸르다. 역사의 아픔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역설적으로 너무 푸르다. 꽃은 어김없이 피고 바람은 여전히 따뜻하고 사람들은 또 각자의 하루를 살아간다. 그런데 그 푸른 계절 속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얼굴들이 있다. 오늘의 맑은 날들을 가능하게 했던 얼굴들. 그래서 나는 올해도 조용히 그 이름들을 떠올려 본다. 그리고 노래한다. 우리의 5월이 모두에게 온전히 푸르기를 바라면서.
1: 네, 우리의 5월이 온전히 푸르기를 바라면서 쓴 글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이 글을 나누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스치네요. 그래도 나와 있다시피 자전거를 타며 그 거리를 달리다가 만나게 됐었던 이세중 열사의 추모비도 생각나고요. 또 요즘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최근에 있었던 그 탱크데이 사건. 네,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예 안타까움을 넘어서 너무 개탄스러웠고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추모하진 못할 망정.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이 사회에서 또 그렇게 뭐랄까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업의 영역에까지도 그렇게 그런 조롱을 표현하는 사건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 청소년 친구들이 그대로 또 배우고 그대로 또 그걸 재미라고 하는 말 속에서 많은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않고 조롱하는 일로 번지는 일이 이제는 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우리의 과거, 우리의 역사들을 제대로 다시 바라보고 공감하고 또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5월이 정말 이 초록과 실록과 녹음이 우거지고 깊어지는 만큼 이 5월 계절의 여왕인 5월을 정말 다양한 감상으로 보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또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그런 숭고한 가치들 덕분에 우리가 누리는 이런 민주주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더 아끼면서 보살피면서 그 마음들을 어루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엊그제도 갔더니 추모식을 정말 하더라고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북대학교 이세중 열사 추모비를 또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전해봅니다. 자, 그러면 5월의 얼굴 제가 편곡해온 버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여러분과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3, 4부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요. 오늘도 정말 특급 게스트 모셨습니다. 여러분은 디저트 하면 그냥 먹는 생각만 하시죠? 제가 너무 무시했나요? 저는 보는 디저트, 또 보는 매력도 예쁘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분은요, 전주에서 한식 디저트를 먹는 예술로 확장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분 모셔보겠습니다. 원지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그 마이크가 아니었군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과 지금 3, 4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원지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마이크가 또 틀렸네요. 네, 제가 그러면 조정하는 와중에 또 듣고 올 노래 준비해 놨습니다. 저는 케이크 중에 요 케이크 제일 좋아합니다. We are the night의 티라미수 케이크.

0: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티라임스 케이크. 저는 티도 아닌데 방송이 잠깐 미숙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정식으로 다시 모셔오겠습니다. 원지은 대표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1: 반갑습니다.
0: 야, 이 자리에서 또 뵈니까 더 새롭습니다. 네, 저희 얼마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이 자리를 또 빛내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1: 아,
0: 말씀
1: 초대해
0: 드리고
1: 주셔서
0: 싶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기꺼이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현 대표님 이야기들을 정말 다양하게 오늘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주 공동체 라디오, 그리고 전주에 가면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디저트 아트를 하고 있는 프로 엔잡러 원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근데 진짜 팔방미인이시더라고요. 제가 또 케이크도 이렇게 만드시는 장면도 많이 봤었는데, 자, 이뭐 이야기들 앞서서 또 이 수상한 초대석, 이 서칭쇼거든요. AI 서칭을 통해서 대표님의 이야기들 좀 파헤쳐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질문은 똑같습니다. 전주에서 활동하시는 원지현 대표님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1: 긴장되는데요.
0: 그니까 이 순간이 늘 우리
1: 네.
0: 게스트분들이 긴장하는 순간이세요. 네. 금방 나왔네요. 근데 이게 참이 게스트분 사상 최초로 장소까지 떴어요.
1: 아,
0: 네,
1: 장소까지요?
0: 장소까지 떴습니다. 경영하시는 장소. 네, 뭐 어차피 뭐다할수 있으니까요. 그림 케이크 이 장소까지도 떴는데요. 전주에서 한식 디저트 분야를 이야기할 때 최근 꽤 주목받는 인물 중한 분이 바로 원지현 대표세요라고 뜨네요. 뭐 이미 많이 주목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특히 디저트를 단순한 먹거리보다 하나의 문화예술 콘텐츠로 확장하려는 사람이라는 점이 인상적인 활동가이자 창작자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좀 맞으신가요?
1: 되게 좋게 표현해 주는데요?
0: 그러니까요. 그대로 저는 읽었을 뿐입니다. 그대로 읽었을 뿐인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그림 케이크와 한식 디저트 협회를 운영하면서 전주 기반의 한식 디저트 문화와 교육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일단 팩트 체크 정확한가요?
1: 되게 이제 기사를 여기저기서 써주셔가지고
0: 네.
1: 아마 AI가 이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지금 얘기해주잖아요. 다
0: 네.
1: 좋은 기사들을 많이 긁어온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일단 만족해하고
1: 네.
0: 계십니다. 네. 한편으론 또 이력이 꽤 독특하세요.
1: 그런 내용도 나오는
0: 네,
1: 거예요,
0: 지금
1: 다?
0: 바로 지금 마루 나오고
1: 정말요?
0: 있어요. 네, 얼만큼 지금 너무 유명한 분을 제가 모셔서 잘못 게스트 분을 초청한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제가 구태여 자랑할 필요가 없는 분 아닐까 싶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하셨네요.
1: 네,
0: 조소를
1: 조소했습니다.
0: 전공하셨고, 같은 대학교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까지
1: 네.
0: 석사하셨고요. 현재 한식 디저트 협회장이시네요.
1: 네.
0: 네.
1: 제 엄마가
0: 네.
1: 제가 어릴 때부터 장하는 거 좋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제가 모신 분 중에 가장 높은 직함을 갖고 계신 분을 이 자리에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보니까 그림 주식회사 대표이시고, 지금 현재 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의 겸임교수까지 겸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일주일이 어떻게 돌아가세요?
1: 저 정말 바쁜 것 같아요.
0: 그쵸.
1: 제가 엄마이면서, 선생님이면서, 대표이면서, 이런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약간 좀 번아웃이 오나 싶을 정도로 너무
0: 네.
1: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좀 뭔가 줄일 건 줄이고, 좀할건좀 하고, 이렇게 선택이 좀 기로에 놓여 있는 느낌?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팔방미인처럼 정말 다양한 분야를 활동하시는 분들은 보면 줄여야 되는데요 하시면서 결국
1: 못 줄이죠.
0: 꾸역꾸역 다 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욕심도 많으시고 자립심도
1: 네,
0: 많으시다.
1: 맞아요.
0: 네, 그것 너무 좋은 일이죠. 요즘 시대에는요. 자, 또 특히 흥미로운 것들을 좀 짚어줬어요. 흥미로운 건요, 원지현 대표가 자신의 한식 디저트를 먹는 조각이라고 표현한다는 점이라고 하네요. 먹는 조각.
1: 맞아요. 요즘에 좀 디저트를
0: 네.
1: 하면 작은 사치 개념으로 많이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한 작은 사치. 그래서
0: 네.
1: 저는 미술을 또 전공했으니까
0: 네.
1: 드시는 분들이 당연히 맛도 좋아야 되지만 좀 정말 예뻐서 먹기 아까운 그런 디저트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전공을 한껏 살려서 디저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1: 네.
0: 야, 진짜 이 정말 많은 분들이 신기하실 것 같아요.
1: 궁금하시면 검색하세요.
0: 네. 유림그림 케이크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네. 이 저는 가장 흥미로웠던 건 조소를 전공하셨다는 네. 거였어요.
1: 아, 그게 흥미로우셨었어요?
0: 네. 그러니까 저한테 처음에 명함 주셨을 때는 이런 디저트 만들어 이렇게 심플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알고 봤더니 캐면 캘수록 어떻게 또 그렇게 하셨는지 조소를 또 네. 하셨다는 이야기들로부터 먼저 이야기가 좀 전개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언제부터 조소라고 하는 장르를 시작하셨나요?
1: 저는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계속 익산에 있었거든요. 네. 어릴 때부터. 근데 저의 재능을 저희 중학교 때 선생님이 발견해 주신 것 같아요. 너 한번 조소 해보지 않을래? 만들기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0: 만들기를 너무 잘했었어요.
1: 네네. 그리는 것보다. 그래서 이게 그런가? 이러면서 재밌어가지고 조소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전공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꿈이 선생님이었다가 그럼 미술 선생님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소를 전공하는 아예 순수 미술 쪽으로 하고 이후에 대학원을 가면 되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왜 중앙대에 꽂혔었는지 사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교지 기수가 없었음에도 그냥 정말 순수 미술을 하고 싶어서 일단 미대를 가고 그 이후에 교육대학원까지 마쳤는데요. 대학교 때 되게 매력적인 선배들이 약간 다른 전공을 했던 선배들이 그 편입해 오면 네. 너무 새로운 성과를 내는 게 너무 멋진 거예요.
0: 아, 그 융합적인
1: 융합적인 네. 게 너무 멋진 거여서 네. 어떤 선배는 뭐 엑스레이 기사를 하다가 미대를 네. 편입해서 왔는데 엑스레이 작품을 하더라고요.
0: 아, 엑스레이로 작품을.
1: 그리고 어떤 과학을 전공했던 선배는 정말 그 0. 몇 그램까지 계량을 해가지고 정말 깨끗한 아크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크릭이 생기고 안 내는데 네. 막 이런 것들이 와 되게 멋지다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미술을 했던 사람이 디저트라는 장르에 오면서 또 그런 융합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 그 미술을 했던 기반이 제 디저트에 녹아나면서 좀 재밌고 새로운 디저트를 자꾸 해보고 싶은 지금의 제가 된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조소를 네. 사실 생각하면 네. 우리는 흔히 여러

0: 받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1: 근데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0: 네.
1: 장르가 다양한 것처럼 미술을 하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그냥 정말 대형 작품들을 러프하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그런
0: 맞아요.
1: 작가들이 있고,
0: 있고.
1: 저는 정말 작고 섬세한 작업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작품 활동을 했었어요.
0: 예를 들면요?
1: 예를 들면 정말 뭔가 어떤 판에 선 작업으로 정말 미세하게 1mm, 1mm 막 이런 간격으로 작업을 하는 작업들도 있었고요.
0: 네.
1: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았었는데, 이제 쌀 껍질을 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붙여서 뭔가 형태를 만들어내는 작업도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는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꼭지 같은 거 하고 있다고.
0: 진짜 꼼꼼하고
1: 네, 그
0: 섬세해야 되는 작업인
1: 친구는 굉장히
0: 거잖아요.
1: 러프한 작업을 좋아하는 친구였고, 저는 굉장히 섬세한 작업을 좋아하는 친구였, 아, 저 그런 사람이었어서,
0: 네.
1: 이게 디저트에 제 성향이 너무 녹아나고 있다고, 너무 뭐잘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꼭
0: 네.
1: 너 같은 거 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는데 되게 칭찬으로 들리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지점들이 상당히 좀 되게 부러워요. 왜냐면 저도 음악을 상당히 러프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작가님께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저는 이제 음악을 전공하지 않고 인문학을 전공하고 음악을 하고 있는데, 조소를 전공하시고 디저트 업계에 투신하셨다는 게 되게 흥미롭게
1: 저는
0: 지어지는,
1: 그게 그 대표님도 그렇고 뭔가 약점이라기보다는 장점이 더될수 있는 부분인 것
0: 네, 과거에는 이제 컴플렉스일 때도
1: 같아요. 맞아요,
0: 있었지만
1: 맞아요.
0: 이제는 장점으로 승화하고 있는
1: 맞아요,
0: 시기인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0: 야, 이런 이야기들을 알수 있어서 너무 의미 있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꼼꼼하신 분들, 꼼꼼하게 또 섬세하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부럽고 너무 대단하게 보여요.
1: 아니에요. 반대로 저는
0: 네.
1: 이걸 좀 지나칠 수 있는 그 터프함과 러프함이 오히려
0: 그럴까요?
1: 부러울 때 있어요.
0: 근데 꼼꼼함이 결국에는 또그한끗 차이의 그
1: 아, 그리고
0: 꼼꼼함이,
1: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한끗
0: 네,
1: 차이가.
0: 좋습니다. 네, 야,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대학 시절에 전시도 물론 무조건 해야
1: 네,
0: 되잖아요.
1: 저희
0: 그
1: 졸업 전시
0: 네, 졸업
1: 있어야
0: 전시 같은 걸
1: 되죠.
0: 하셔야 되는데, 그 졸업 전시 때 인상 깊으셨던 작품이 있다면요.
1: 제가 뭔가 사실은 저는 좀 성적에 목매고 대학을 다녔던 학생이었어가지고. 아,
0: 우등생이셨군요.
1: 근데 친구들이 너무 끼가 많고, 정말, 와, 미친 것 같아. 좋은 쪽으로.
0: 네.
1: 저렇게 미쳐야지 작품 활동하는구나. 그런 친구들 사이에 전좀끼 없는 약간 공부에 목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서.
0: 그렇게 평가하시는군요,
1: 제
0: 본인을.
1: 스스로. 그래서 너무 약간 그끼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너무 나는 끼가 없고, 이런 사람이 예술 활동을 할수 있나? 막 그런 자괴감이 들 상황도 좀 있었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한 학기 한 학기 슬럼프가 계속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0: 학기마다.
1: 학기마다 뭐 2학년 때는 한달 정도 힘들었으면, 2학년 때는 뭐두달 정도 힘들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러다가 4학년쯤 되니까 한 학기 동안 작업을 아예 못 하겠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 어떤 걸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가라앉는 느낌? 뭐 우울증까지는 아니었지만,
0: 네.
1: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이렇게 그냥 집에서 생활하는 걸 작품화 해볼까? 그래서 그렇게 약간 미디어를 섞은 작품을 했었거든요. 그게 오히려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봐도 얼마나 대학 생활을 치열하고 열심히 또 욕심껏
1: 아,
0: 하셨는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1: 맞아요.
0: 네, 이게 번아웃이 안올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만큼 투철하게 고민했고, 스스로를 또 의심하기도 하고, 되묻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내그 지금의 모습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안주하기 싫으니까, 그런 슬럼프가 왔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1: 맞아요.
0: 들어요. 그게 슬럼프라고 사실 표현하기까지는 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그 과정이, 성장통을 앓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1: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다 네가 선택한 거잖아.
0: 그렇죠.
1: 와, 그 순간 맞네. 정말 내가 다 선택한 거였구나. 그러면서 인생에 약간 생각이 달라졌달까? 그런 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모든 것들을 사실 본인의 선택이셨기
1: 맞아요.
0: 때문에 그 고통과
1: 맞아요.
0: 어려움을 다 누가 시켜서 한게
1: 제가
0: 아니었다는.
1: 선택했으니 좀 즐겁게 해볼까라고 했더니
0: 네.
1: 조금 편안해지더라고요.
0: 그러니까 좋습니다. 또 조소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요. 뭐,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도 괜찮으실까요? 혹시나 대학에서 더 인상 깊었었던
1: 아,
0: 이야기들,
1: 아닙니다. 대학
0: 네,
1: 생활은 되게
0: 있으시면.
1: 힘들었던 기억이 좀
0: 그렇죠.
1: 많아가지고.
0: 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대표님의 이야기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검정치마의 에브리띵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수상한 초대석 3, 4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지현 대표님 나오셨고요.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조소 하시던 뜨거우셨던 그 학창시절, 대학시절의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그 이후의 과정이 전개가 좀 너무 궁금해요. 대학원도 이제 네, 들어가셨고 네. 교육도 전공하셨었는데요.
1: 네. 대학원을 저는 대학교를 4년 그냥 스트레이트로 졸업을 하고요. 네. 바로 교육대학원을 또 가서 네. 끝까지 졸업을 했어요.
0: 야, 스트레이트로 그러면 4년에다가 6년 그냥 칼같이
1: 교육대학원은 2학기 반이라 네. 그러니까 2년 반이라 가지고 네. 거의 뭐 이렇게 쭉 졸업을 했는데
0: 진짜 독하신데요?
1: 근데 뭐랄까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휴학을 했을 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다면 휴학을 했을 텐데 그런 게 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졸업을 쭉쭉 했는데 이제 그때 하던 와중에 계속 고3 미술을 가르쳤었어요. 입시 미술을.
0: 아, 입시 미술까지 네. 하셨어요?
1: 그래서 입시 미술을 하다 보니까 사실 미술 학원에 와 있는 아이들은 다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온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나중에 이제 막상 현장에 중학교에 가보니까 거기는 대다수가 미술에 관심이 없고 한두 명만 눈을 반짝이고 있어서
0: 그렇죠.
1: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평생 꿈이 교사였는데 내가 이 길이 맞나? 라는 좀 자문을 하게 됐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좀 정말 문제아들 그 당시에 중2였거든요. 네. 제가 맡았던 학년이 그 정말 중2 문제아도 만나고 막 그러던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내가 교사가 되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대학교 때는 제가 끼 없는 학생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
0: 끼 되게 많으시죠?
1: 일반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직이라는 네. 곳이 굉장히 좀 정적인 곳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저는 굉장히 동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현장에서 좀 했던 것 같고 이제 과감하게 그 길을 접게 됐죠.
0: 그때조차도 정말 투철하게 고민하셨네요.
1: 그렇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사명감이라든지 막 이런 게 없어져 버리니까 내가 교사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돈 버는 거 말고는 의미가 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되게 부모님이 되게 아쉬워하셨어요. 평생 꿈이 교사였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0: 네.
1: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근데 또 뭔가 재밌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대안은 없었는데요. 뭔가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좀 포기하는 것도 되게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죠.
0: 아니야, 그래도 부모님께서는 이제 그 네. 순수 미술인 조소를 전공하실 때도 네. 응원해 주셨던 거죠.
1: 이제 아빠는 조금 반대를 하셨었고. 그러셨을 네. 이제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응원을 해 주셨는데 음악할 때 부모님이 맞아요. 순수히 하라고 하시던가요?
0: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네. 이제 내심 하겠다고 하니까 응원해 주시는.
1: 네. 그래서 그때도 아빠가 했던 주셨던 질문이 너무 기억이 나요. 너가 이걸 평생 하고 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 저 고등학교 때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도 지금도 답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였던 것 같아요.
0: 네. 뭐 물론 요즘은 뭐 하나 직업을 택한다고 해서 평생 직업이 아니라
1: 그렇죠.
0: 뭐
1: 요즘은 그렇죠.
0: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하지만
1: 우리 시절엔
0: 그때는 안 그랬죠.
1: 같이 묶어 갈게요.
0: 네. 아, 그렇죠. 맞죠.
1: 네, 우리 얼마 시절엔 그렇죠.
0: 불과 몇 년 안 돼요. 불과 5년인가? 네, 그런데 그런 그런 때였었으니까요.
1: 부모님이 이렇게 약간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거 한다 그러면 그걸로 네.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약간 이런 걱정을 하던 시대였으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그때는 근데 지금이나 여전히 이거 평생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고 싶어요 였던 네. 것 같고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고 져주셨던 것 같아요.
0: 그리고 네. 그 이면에는 또 선생님도 하고 싶다고 하니까 뭐
1: 그럼 뭐 미술 선생님
0: 하겠지.
1: 맞아요. 맞아. 그래서 약간 허락해 네. 주셨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0: 그랬는데 이제 과감하게 이제 대차게 해보니까 아니더라.
1: 네 맞아요. 근데 전 좀 네. 해보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임용을 1년 딱 준비를 하다가 이거 내가 과연 내 길이 맞나? 라고 고민을 하는 순간 그러면 기간제 교사라도 해보자 라고 이제 기간제 교사를 했던 건데 해보니까 제 갈 길이 아니더라고요.
0: 그러니까 안 해보고 포기하기보다는 경험까지 다 해보자.
1: 근데 시간을 한 독서실에서 매일 뭐 14시간 앉아있어도 너무 노는 맛을 대학원 때 느껴버렸달까요? 그래서 좀 내 갈 길이 맞나 고민을 하게 되니까 시간은 앉아있지만 실질적으로 집중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내 갈 길이 아니구나라는 답이 너무 확실하게 나와서 네. 과감히.
0: 그럼 보통 이제 그렇게 답을 네. 내리는 과정도 네. 사실은 만만치 않은데 네. 그 이유가 또 더 문제잖아요.
1: 이후요?
0: 네, 그 답을 내렸으니까
1: 맞아요.
0: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나는 무엇을 하며 맞아요. 살아야 되는가?
1: 근데 이미 보세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기간제를 몇 년 했으니까 네. 이미 나이가 20대 중후반이 되어 있더라고요.
0: 그렇죠. 그때는 우리 정말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그렇죠. 나이잖아요.
1: 근데 경력은 없고 나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막 막막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동기 친구 중에 하나가 자기네 광고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데 한번 지원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광고회사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인포그래픽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기관이나 뭐 단체들이 결과보고를 할 때 뭐 이게 스크립트가 아니라 이걸 이미지화해서 자료를 자꾸 넣는 게 약간 인기였는데 저는 어쨌든 미술을 했으니까 그 디자인팀과 그 고객 사이에서 잘 이렇게 그 내용을 종합해서 약간은 이미지화해서 디자인팀에 연결해준 역할을 하면 잘할 것 같다라고 제안을 받아가지고 네. 대안이 없어서 광고회사를 갔습니다.
0: 또 그곳에서도 또 추철하게 하셨겠네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만.
1: 예, 되게 힘들었는데 되게 네. 재밌었던 것 같긴 해요. 많은 사건들도 있었고 아 사회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좀 느꼈던 사건들도 있었고 네. 네, 그렇지만 쉽지 않은.
0: 그래도 똑소리 나게 또 하셨을 것 같은데요.
1: 똑소리 나게 하다가 네. 많은 힘듦도 있었고요.
0: 네, 어떤 지점이 좀 힘드셨나요?
1: 이제 중간에 이제 어떤 친구가 저를 되게 시기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커리어가 없는데 네. 그냥 이제 학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대리를 달아주셨어요. 그 회사에서. 네. 근데 아예 밑단부터 밟아온 친구가 너무 그게
0: 배악했나
1: 봐요.
0: 상대적으로.
1: 네, 그래서 저 사람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는데 대리냐 약간 이래서 저를 좀 이렇게 되게 시기했었는데 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일을 잘 하게 되니까 이 친구랑은 당연히 좀 그냥 거리를 두게 되고 또 이제 되게 광고회사라는 곳이 특이한 구석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하긴 좀 어려운 방송에서 네, 그런 네. 구석들도 많아서 아, 나 여기 못 다니겠다 했는데 대표님이 불러서 너 원하는 팀으로 보내줄게 이러셔가지고 그럼 저 기획팀에 가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그 뭔가 광고 제안하는 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0: 네.
1: 이제 전 당연히 뭐 할 줄 아는 게 많진 않으니까 자료 조사랑 이런 걸 같이 하고 이제 같이 브레인스토밍 하고 이런 거였는데 그때 약간 어깨 넘어 배웠던 것들이 지금 제가 사업계획서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최근에 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기획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검색을 했는데 크리에이터, 기획자 이런 네.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것에서
1: 실제로
0: 좀
1: 너무
0: 깜짝 놀랐어요.
1: 기획을 하고 싶 더라고요. 뭔가 네.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끌고 가고 싶은.
0: 사실 검색어는 그냥 단순했는데 네. 그 안에서 그냥 단순히 그냥 직함이라거나 뭐 위치라거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스펙트럼을 다 표현해냈다라는 맞아요. 점에서 좀 깜짝 놀랐는데 그 기획이라고 하는 그 접점이 그 광고회사에서부터
1: 네,
0: 시작되었네요.
1: 약간 그때부터 있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0: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가장 그 기획자로서의 가장 큰 자질은 그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질문들이 일단 원래 잘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1: 원래 좀
0: 하는데요.
1: 호기심쟁이고요. 네. 뭐 물어보고 찾아보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깊이 있게보다는 얕고 넓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0: 요즘 트렌드가
1: 아 그렇죠. 요즘 트렌드는 그런데 네. 과거에 그렇진 않았고 네. 근데 어쨌든 전 되게 뭔가 관심사가 되게 다양해서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살아오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것저것 너무 궁금해하고
0: 네. 네. 그런 끝에 이제 디저트를 만나게 됐다. 이건 그렇죠. 좀 전개가 좀 약간 되게
1: 그렇죠? 약간
0: 이거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1: 아 뭔가 저는 자존감이 네. 좀 떨어지면 뭔가를 배우는 습성이 있어요.
0: 아 진짜 이분 정말 얼만큼 잘 되실지.
1: 아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 힐링이라서.
0: 힐링이라서 스스로에게 그 배우는 과정이.
1: 맞아요. 그 과정이 네. 너무 재밌고 뭔가 새로운 걸 접하는 게 저한테 정말 힐링이어서 제가 이제 그 기간제 교사를 할 때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제 친한 친구가 자기가 이제 제과제빵도 배워보고 아 카페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바리스타도 해보고 싶고 이런데 너무 제과제빵을 먼저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 주말반 등록해서 한번 배워볼까? 이래서 배웠는데 저는 이제 흙을 주물렀던 사람이 빵을 주물르니 성형이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그 딱딱하고도 뻣뻣한
1: 네, 맞아요. 그래서 반죽이 네. 어쨌든 부드럽잖아요.
0: 그런데
1: 그렇죠. 선생님들이 해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 흙은 많이 해봤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배웠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이제 취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집에서 그냥 취미로 빵을 굽고 뭐 케이크를 만들고 이러던 것들이 어느 순간 너무 재밌다. 이렇게 좀 전개가 돼가서
0: 네.
1: 어느 날인가 보니까 제가 너무 취미에 심취해 있더라고요.
0: 거의 전공자고.
1: 심취해 있고 제가 만든 케이크 선물해서 드리면 야 파는 것보다 더 예뻐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막 혼자 막 뿌듯해하고.
0: 네.
1: 막 그러다가 베이킹에 입문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0: 그러니까요. 약 이 그냥 평소에 내가 했었던 그런 뭐랄까 취미 또는 나에게 힐링이었던 활동이 네. 지금 어쩌면 대표님을 대표하는 맞아요. 그 장르가 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제 주변에서도 많이 듣는데, 근데 이런 케이스는 제 주변에 처음이세요. 독보적으로.
1: 예. 네,
0: 이렇게, 아버지께서 늘 저한테 얘기하는 게, 인생에서 쓸데없는 게 없더라. 다 쓸모가 있더라.
1: 아버님 만나봐야겠네요.
0: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어렸을 때 저도 듣고 자랐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뭔가 저한테도 좀 경종을 울리는 것 같아요.
1: 저 너무 꼰대 같은데요.
0: 아니면 약간 우울할 때 뭔가를 네. 배우러 가.
1: 저 진짜 그래요. 네. 근데 그게 뭐가 됐든 결국엔 도움이 되더라고요.
0: 움직이는 거죠.
1: 네 맞아요. 그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가라앉으니까 제가 그걸 약간 해소하고 싶어서 탈피하고 싶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어느 날은 저 꽃꽂이도 되게 배우고 싶었어가지고 그걸 배웠는데 그 꽃꽂이에 배웠던 것들을 어느 날 또 케이크에 그 디자인을 그쵸. 적용하고 있고
0: 그래서 꽃 케이크를 또 만드잖아요.
1: 맞아요. 또 꽃 케이크를 만들고 있고 네. 그래서 뭔가 정말 배워서 쓸데 없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자 그러면 그렇게 디저트를 이렇게 이렇게 입문하셔서 심취하셨는데 어쩌다가 다시 이 고향인 전북으로 돌아오셨나요? 물론 이제 네. 우리 대부분의 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한편으로 뭐 서울로 가지 못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서울로 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스로가 패배자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지역민들은 좀 있잖아요. 근데 서울로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터를 잡고 한식 디저트 협회까지 만들게 된 배경이 너무 궁금합니다.
1: 뭔가 이게 네. 저희가 대본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네. 이런 깊이 있는 질문들이 들어오니까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되는 네. 그런 느낌인데요. 생각을 해보니 네. 뭔가 서울 생활에서 지쳤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고
0: 네.
1: 정말 서울 가보면 사람들 걷는 속도부터 다르거든요.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정말 경주마처럼 이렇게 좀 계속 앞만 보고 뭔가 다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지방 사람이었던지라
0: 네.
1: 그게 또 적응해 가기도 했지만 이런 뭔가 여유로움이 좀 그리웠던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되게 예쁜 얘기. 근데 이제 저도 서울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랬는데 서울 집값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0: 그렇죠. 쉽지 않죠.
1: 쉽지 않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이제 신랑은 좀 되게 저처럼 뭔가 열정적이거나 성취욕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성향의 사람인데 너무 일에 치여 살다 보니까 자기 워라밸도 없고 너무 힘들다.
0: 네.
1: 그래서 자기 이직을 하고 싶은데 혹시 지방에 갈 생각 없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방에 가면 뭔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럼 지방 갈까? 이런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지방에 내려오면서 뭔가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0: 네.
1: 그냥 그때는 일단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0: 네.
1: 이러면서 한번 그럼 지방에 가면 어쨌든 여기보다는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으니까
0: 네.
1: 그래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인연이건 그런 우연이 좀 가져다주는 그런
1: 그쵸.
0: 선물 같은
1: 그런 우연들이 약간
0: 마법이 있는 것 같아요.
1: 쌓이고
0: 네.
1: 뭔가 다른 결과물이 나오고 나비 효과처럼 뭔가
0: 네.
1: 작은 사건들이 연결돼서 이렇게 뭔가 또 새로운 게 생기고
0: 네.
1: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0: 네.
1: 네.
0: 그러면 이제 다 돌아오셔서
1: 네.
0: 이 본격적으로 첫 스텝을 그 밟았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1: 일적으로요?
0: 네.
1: 아 제가 저희 동생들이 맨날 놀리는데요.
0: 네.
1: 아이를 낳고 육아를 시작하면서 아 나는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0: 네.
1: 육아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육아가 정말 쉽지 않구나. 아. 전도 연년생이었어가지고
0: 아, 그러셨군요.
1: 서울에서 전주로 왔다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집으로 이사를 온 느낌이었어요. 밖에를 못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정말 몇 년간은 정말 꼼짝없이 육아만 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약간 탈출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0: 돌파구처럼.
1: 네. 네. 나만의 시간과 나만의 공간이 좀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문득 했던 것 같은데 주변에서 서울에서는 이게 쉽지 않은 창업이지만 지방에서는 그래도 월세도 서울에 비해서 싸고
0: 저렴하고
1: 예. 그리고 이만한 퀄리티가 전주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약간 위로의 말들 아니면 칭찬의 말들을 해주셔서 어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2018년 5월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0: 아, 네. 돌아오셔서 그 지난한 좀 과정들을 좀 이야기해 네.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서 이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너무 가치 있는 것 같아요.
1: 근데 정말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는 모든 엄마들의 고민이 그런 거일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실 중요하지 않고
0: 그쵸.
1: 그 이후엔 정말 누구 엄마로 불리면서 네. 자기를 잃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0: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너무 뜨겁게 해왔었던 내 경력이
1: 맞아요.
0: 단절되는
1: 맞아요.
0: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아, 하나의 또 좀 힌트가 이 방송을 듣는 맞아요. 또 어떤 정말 뜨겁게 달리셨던 분들이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원주현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돌파구로 마련하게 된 게 작업실인가요?
1: 네, 맞아요. 네. 그때는 정말 한 15평 정도 공간에 제 기억에는 월세가 한 500만 원에 30 정도 되는
0: 500에 30.
1: 500에 30. 네. 보증금 500에 30 네. 정도의 공간이었고 그냥 정말 위치가 중요하지 않고 집 가까운데 아이들 네. 케어하면서 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그렇게 작업실을 마련을 했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게 저는 되게 이게 되게 두려웠거든요, 사실은. 내가 그쵸.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그때 어떤 분을 찾아갔어요. 제가 이제 뭐 미리 창업하신 선배님이신데 그분은 사실 저를 기억 못 하시고 저는 그분을 같이 케이크를 배웠던 분이라서 너무 기억에 남아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이런 데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했더니 흔쾌히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분이 아, 그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을 되게 응원의 말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0: 네.
1: 그리고 뭐 어떤 기구를 사야 되는지도 막 알려 주시고 그래서 왜 이게 그분은 나중에 여쭤보고 더 친해지게 됐는데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때가 너무 옛날이고
0: 네.
1: 그런 일이 있었어요
0: 그렇게
1: 우리가?
0: 묻는 분들이 많으셨나 봐.
1: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분이 워낙 잘하고 계셨어서 근데 이걸 받는 입장에서 그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0: 그러니까 흔쾌히
1: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네. 너무 감사해서 아 나도 나중에 이런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런 분이 되고 싶어.
0: 디딤돌이자 뭐랄까
1: 완전.
0: 약간 등대
1: 네.
0: 같은
1: 그런 네. 역할을 하고 싶고 너무 이분들에게 나의 한마디가 그렇게 제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했기 때문에
0: 네.
1: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알려드리고 싶어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0: 그래서
1: 네.
0: 굳이 사업체만 잘 돼도 되는데 또 협회를 만드셨어요.
1: 네. 서울에 있는 협회들이요. 네. 정말 자격증 발급만을 위한 협회들이 민간협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자격증 장사? 나쁘게 네. 말하면. 근데 저는 제가 로컬에 있으니까 이 로컬에서 저에게 수업을 들어온 선생님들과 뭔가 같이 함께해서 시너지를 좀 내고 싶고 이들을 어쨌든 제가 먼저 선배잖아요. 뭐 선생님이라는 개념보다 먼저 앞서가고 있는 선배니까 이분들의 조금 힘든 부분을 조금 끌어주면서 같이 좀 성장하면 어떨까 그래서 협회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또 그 힌트를 받고 사실 좀 이 세상이 좀 험난하기도 해서 나만 잘 돼도 되잖아요.
1: 네.
0: 근데 그거를 나누기 위한 어떤 협회를 만들었다는 네. 점이 되게 인사이트가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제 주변 후배들이나 동료들한테도
1: 같이 잘 됐으면 네. 좋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은총 작가님도 잘 되셨으면 좋겠고.
0: 네, 감사합니다. 잘 되고 싶네요.
1: 네, 잘 됩시다 우리. 네,
0: 좋은 기운을 제가 받고 있는 느낌이 네.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 그러면 그 협회를 통해서 뭐 어떤 일련의 활동들을 좀 하셨나요?
1: 일단은 저한테 창업을 하고 싶어서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대부분이
0: 네.
1: 경력단절 여성이세요.
0: 그
1: 전에는 다들 뭔가 화려한 일을 하셨었어요.
0: 그쵸.
1: 아가씨 때.
0: 네.
1: 근데 결혼과 출산, 육아가 이어지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고
0: 그쵸.
1: 이미 또 세월이 지나버리니까 못 따라가는 영역들도 있잖아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라서.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오세요. 아, 저 정말 100만 원만 벌고 싶어요. 이런 생각으로 오시는 거예요.
0: 아, 그냥 소일거리.
1: 소일거리. 왜냐면 애들 케어가 이분들은 어쨌든
0: 본업인
1: 우선이니까.
0: 거니까. 네.
1: 이걸 해치지 않는 선에서 무언가 일을 하고 싶은데 9-to-6는 힘든 거죠.
0: 그렇죠. 안 되죠.
1: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 이분들과 뭔가 재밌는 일을 해보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0: 그래서 협회를 만들게 되신
1: 네,
0: 거군요. 처음에.
1: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협회를 통해서 다 같이 뭔가 이런 예쁜 디저트, 맛있는 디저트가 있는 걸 좀 알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미술이 전공이니까
0: 네.
1: 그러면 디저트 전시를 하면 어떨까.
0: 디저트 전시. 그러니까 진짜 네. 인생이
1: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야, 것 같아요.
0: 이게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네요. 네. 이것도 작가님이셨기 때문에 작가님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가질 수 있는 아이디어의 연결인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럼 디저트 전시 또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1: 저희 이제 그린그린 케이크를 검색하셔도 나오고 네. 유튜브에 한식 디저트 협회를 검색하셔도 아침마당 방송도 막 나와요.
0: 맞아요.
1: 보시면 저희가 지금
0: 책자까지 챙겨오셨어요. 또
1: 벌써 3회차 전시를 이렇게 했는데요. 네. 첫해 전시가 전주를 빚다.
0: 전주를 빚다. 에이. 야, 이거 아주 로컬리즘 네, 아주.
1: 저희가 지원금을 좀 받았어요.
0: 중요하죠.
1: 네, 이게 왜냐면 너무 사비로 하기에는 그렇죠. 큰 금액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주 시 사업도 좀 받고 뭐 아니면 이제 저기 정부 사업도 네, 네. 중앙부처 사업도 좀 받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전주를 좀 녹여내야 명분이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0: 아니 그게 사업의 네. 목표이기도 해요,
1: 그렇죠.
0: 사실.
1: 그래서 전주를 네. 빚다라는 첫 전시를 했고 네. 그 다음에는 피우다 꽃이라는 피우다 전시를 꽃. 했고요. 네. 이제 작년이 마음을 담다라는 전시였는데 이렇게 전시를 진행하면서 약간 우리의 생각들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이런 디저트들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담아야 될지 막 그런 고민들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먹는 것이잖아요. 네.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서 선물을 했을 때 그분께도 좋은 응원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디저트가 잘 되는 거는 정말 맛있어서 또는 그게 이제 어떤 트렌드를 타서 네. 유행이 되어서 최근에 이제 그 두총크의 그쵸. 그 이런들을 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렇게 먹는 예술, 보는 네. 예술로서의 디저트 이 접근법이 되게 참신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1: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0: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네. 나오더라고요. 떡케이크, 앙금플라워 등을 배우던 강사와 수강생들이 모여서 K-디저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1: 너무 좋게 풀어져 있는데 정말?
0: 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AI가 정말 한번 잘 추격해서 정말 정리를 잘해줬네요.
1: AI가.
0: 교육을 잘 시켰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전주에서 한식 디저트를 먹는 예술을 확장하고 있다고 하는 그 로컬 크리에이터로서의 네. 본인의 그 여정들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1: 이게 사실은 네. 자의반, 타의반으로 진행해 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소상공인 입장에서 저는 그 지원사업이라는 걸 굉장히 해보고 싶었어요. 정부 네. 지원사업. 사실 돈보다도요. 제가 그냥 공방에 앉아서 늘 케이크만 만들면 그냥 케이크로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죠.
0: 근데 그렇겠죠.
1: 저는 루틴한 걸 되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술가적 기질이 좀 남아있는 건데요.
0: 네. 이 전시 끝났으니까 새로운 전시. 나 이 똑같은 전시 하기 싫어. 이런 마인드인 거죠.
1: 그러고 네. 제 케이크를 이렇게 보고선 주문을 해주시면 저는 이 케이크를 카피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좀 재미가 없는 때도 있어요.
0: 그렇죠. 그 네. 저도 여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남의 노래하기가
1: 그렇죠.
0: 조금 가끔 재미 없을 때가 있거든요.
1: 그래서 저희 단골 고객님들은요 저한테 그런 거 안 주세요. 그냥 선생님 마음껏
0: 해주세요.
1: 그럼 저 막 작품처럼 만들어드려요.
0: 그럼 작품인 거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작품처럼 정말 만들어드리면 보는 이제 받으신
0: 분들 아니라 제가 작품이잖아요.
1: 받으신 네. 분들은 이거 못 먹겠다고 늘 하세요. 저는 그런 데서 너무 재미를 느끼다 보니까 네. 뭔가 늘 똑같은 일을 하는 것보다 뭔가 좀 재밌는 일 없을까, 새로운 일 없을까를 늘 도모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그냥 디저트 만드는 쿡 그이 아니라 네. 예술가이신 거죠. 예술가가 네. 펼치고 있는 여정 그렇죠. 작품 세계를 디저트가 만난
1: 맞아요.
0: 거죠.
1: 좀 끼가 좀 부족했던 예술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역시 협회장님 다음 겸손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왜 이렇게 높이 가신 분들은 다 겸손을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본격 자랑방송 수상한 초대석에서 자랑방송. 지금 원재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케이크 말고도 다양한 또 대표적인 또 상품이 있어요. 떡 케이크 말고 화가자의 네. 예술성을 입히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1: 이제 네. 화가자는 사실은 그 화자가요. 꽃화자가 아니에요. 모두들 화가자를 꽃처럼 예뻐서
0: 네,
1: 화가자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과자를 한과라고 하는 것처럼 네. 화과의 화자는 일본을 상징하는 화자예요. 화할 화자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일본의 디저트인데 네. 제가 굉장히 섬세하고 이런 작업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제가 또 다도를 취미로 하고 있어요. 저 완전 프로
0: 야,
1: 취미러거든요.
0: 취미
1: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니 이런 또 디저트가 너무 아름답고 섬세한 디저트들을 또 매력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배웠는데 요즘에 되게 디저트나 한국 음식 쪽에서 핫한 게 있어요.
0: 네.
1: 과연 양념치킨이 한식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 아. 그런 논란이 있는데 저는 그쵸. 한식이라고 생각해요.
0: 네.
1: 그렇지 않아요? 양념치킨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0: 맞아요.
1: 프라이드 치킨은 뭐
0: 저도 있지만. 양념치킨이 제 소울푸드거든요.
1: 그렇죠.
0: 한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 음식인 게 뚱카롱이 또 한식이라고 예, 그러니까 한, 아, 한국 디저트라고 얘기하는
0: 거군요. 뚱카롱이.
1: 어 맞아. 옛 그 프랑스 디저트인 원래 마카롱은 굉장히 작고 얇아요. 그리고 정말 향으로 즐기는 디저트거든요.
0: 네.
1: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온갖 맛으로 뚱뚱한 크림이 이만큼 들어가서 정말 한국적인 디저트로 네. 변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일부러 화과자라고 안 하고 그래서 꽃과자라고 표현해요.
0: 꽃과자.
1: 네. 그래서 그 화과자, 일본의 화과자를 저 일본 선생님께 화과자를 배웠어요.
0: 네.
1: 근데 그렇게 배우고 나서 우리나라화 시켜서 일본과는 조금 다른 매력을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고 또 이런저런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전주를 대표하는 이미지들을 담은 이제 꽃과자도 만들게 됐고 이렇게 이렇게 흘러온 것 같아요.
0: 네. 네. 아 저는 자칫 화과자가 일본 과자라고 하셔서
1: 네.
0: 어, 한식 디저트 협회장이신데 어 일본 과자를 굳이? 이라고 했는데
1: 네.
0: 그거조차도 한식
1: 화,
0: 예,
1: 한
0: 한식화
1: 거죠.
0: 하신
1: 네, 맞아요,
0: 거죠.
1: 맞아요.
0: 예, 역시나 네 저의 의심이 짧았었습니다. 잠깐 가벼웠습니다. 네, 아, 한식화로 하고 계시는데요.
1: 네.
0: 어 그러면 그 화과자와 이제 떡케이크와 뭐 다양한 이제 한식들을 개발하고 계신데
1: 네.
0: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떤 여정을 또 계획하고 계세요?
1: 이제 은총 작가님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0: 네.
1: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0: 그렇죠. 정말 다양하게 지금 대학에서 또 교육하는 이야기도 사실 또 해주셔야 되는데
1: 저희가 로컬 벤처 학부가 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0: 네.
1: 오시는 과예요.
0: 네.
1: 전주대학교에서 정말 4년제 학과인데
0: 네.
1: 학생들이 나이대가 저랑 비슷하세요.
0: 네.
1: 평균 나이가.
0: 다 그럼 사회적인 경험들을 많이
1: 네, 맞아요.
0: 쌓고 오신 분들이시네요.
1: 20대 중반부터 50대 중후반이 제일 많으시고요. 그리고 한 분은 70 미신 분도 계세요.
0: 네.
1: 근데 그 대부분의 이제 그 학생들이 한 반쯤은 창업을 원하셔서 오시는 분들, 반은 창업을 했는데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오신 분들 이런
0: 네.
1: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또 만나다 보니 저도 어떻게 이분들에게 더 인사이트를 더 드릴까 늘 고민을 하게 되고 스스로
0: 네.
1: 굉장히 좀 아, 내가 그동안 알았던 걸 더 이론화해서 어떻게 잘 전달을 할까라는 고민들을 하다 보니 작년 말에 딱 12월에 종강을 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할까 하다가 이번에는 뭘 배우는 걸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1월, 2월을 쉬자 방학 기간에 과감한 결단 내리고 정말 제가 창업한 지 이제 거의 9년 차인데
0: 네.
1: 1, 2월 주문을 아예 안 받아버렸어요.
0: 아.
1: 그러니까 진짜 정말 친한 분들이 해줘라고 하는 부탁 말고는 웬만하면 홍보는 전혀 올리지 않고요.
0: 네.
1: 이제 아름아름 해달라고 부탁하시면 어쩔 수 없이 해드리긴 했지만
0: 그쵸. 웬만하면 거절하기 어렵죠. 지역에서. 네.
1: 모르는 분들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거절하고 정말 명절 특수까지도 포기하면서 1, 2월은 정말 쉬었거든요.
0: 네.
1: 근데 또 쉬어보니까 이것도 관성이 있나 봐요. 노는 것도. 노는 게 제일 좋아가지고. 요즘에는 무슨 고민을 하냐면 아 이제 내가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일을 했는데 그럼 이제부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뭐지? 이런
0: 그렇죠.
1: 고민들을 요즘 하고 있어요.
0: 지금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1: 네.
0: 계시고 오늘 보니까 방송도 곧잘 하세요.
1: 같이 방송을 할까요?
0: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다 보니까 뭐 교육이면 교육, 창작이면
1: 네.
0: 창작, 또 협회 일, 뭐 기획 다양하게 전시 뭐 다양하게 다 하시는데 어 그러니까요. 그 다음 스텝이 또 너무 궁금해지는
1: 네,
0: 것 같아요.
1: 저도
0: 이렇게 듣다 보니까.
1: 저의 그 다음 스텝이 궁금합니다.
0: 네.
1: 그 다음 스텝이 정해지면 다시 나올까요?
0: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네. 그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하고 계시기
1: 네.
0: 때문에 또 그 다음 스텝은 또 다양하게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영역에서 또 전개될 확률도
1: 맞아요.
0: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 사실은 여름쯤에 약간
0: 네.
1: 해볼 사업을 구상 중이긴 한데
0: 네.
1: 아직은 뭔가 완벽히 픽스되진 않아서 지금의 구조에서 조금 벗어나고 조금 시스템화된 제가 아니어도 되는 약간 이런 일들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0: 네.
1: 이제 제가 또 지금 정부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 이게 올해 끝나면 내년엔 또 다른 사업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0: 네.
1: 그때 아예 약간 피버팅을 해서 뭔가 다른 사업을 해볼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어떤 갈피를 잡아야 될지 사실은 완벽히 또렷하게 보이진 않는 것 같고요.
0: 네.
1: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1: 성인의 진로 지도가 훨씬 어렵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0: 아, 뭐 진로 지도는 다 어렵겠지만 네. 또 이미 또 이렇게 많이 쌓아왔었던 네. 그 배경이 있으면 그 위에 또 아, 하나의 돌을 또 올리는 과정인 거니까요.
1: 네. 누가 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힘들어하는 과정도 이제 즐기는 모든 과정도 다 너니까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해봐라. 그래서 되게 맞는 말인 것 같다. 요즘엔 조금 많이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놓으면 좀 분명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0: 네.
1: 욕심냈을 땐 분명하지 않았는데.
0: 네.
1: 그래서 요즘은 조금 쉬엄쉬엄 가려고 해요.
0: 네. 좋습니다. 쉬엄쉬엄 가려고 하신다고 하는데요.
1: 네.
0: 쉬엄쉬엄 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원전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PB의 네. First Day Cake 듣고 와서 가겠습니다.
1: 네. 와, 끝나가네요. 벌써.

0: 네, BB의 Birthday Cake 듣고 왔습니다. 네, 리얼 서칭쇼 수상한 초대석 이제 어느덧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계시는 원주현 대표님과 또 이야기 해볼 건데요. 야, 이곳 이제 전주에서 한식 디저트 협회가 있다는 얘기 아마 이 청취자분들도 처음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전시를 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네, 네, 앞으로의 그 여정들도 좀 너무 궁금하고요. 전주에서 어떻게 또 전개하고 싶으신지도 좀 궁금하고. 네. 아, 또 그림 그림 케이크 여정도. 저 홍보해 주실 거 있으시면 홍보의 기회도 드리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네. 인스타그램에 그림 그림 케이크 검색하셔서 팔로우 해주시면 네.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0: 진짜 작품이 모여있는 그런 네. 계정 같아요.
1: 저의 활동들도 많이 이제 올리려 노력하고 있고요. 네. 제가 또 이제 학교에 소속되다 보니까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도 하게 될 기회들이 생기더라고요. 학교에서 지원해주셔서 네. 아니면 뭐 시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0: 교육 강좌나
1: 네, 맞아요. 같은. 그런 것들도 네. 많은데 사실 이제 큰돈 들여서 뭔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주저하신다면 저는 뭐라도 시작해보시라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오셔서 저도 만나시고 다른 강사님들 얘기도 들으면서 좀 힌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0: 네. 한식으로 꿈꾸는 네. 어떤 뭐 전주에서 한식으로 꿈꾸는 어떤 미래 같은 것들도 좀 궁금해요.
1: 전주의 한식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0: 네. 한식은 너무 유명한데.
1: 너무 유명한데.
0: 디저트가 좀 약한 것 같아요.
1: 유명하지 않잖아요.
0: 네. 약한 것 같아요.
1: 그래서 저는 좀 저에게 한옥마을의 어떤 공간을 좀 대여해 주실 분이 안 계실까 그런 생각도 맞아요. 하면서 제가 이제 어쨌든 이게 관광객들이나 타 지역 분들, 전주 분들 뿐만 아니라 그런 네. 다양한 분들을 만날 기회가 좀 한옥마을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요즘에 네.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디저트를 우리 전통 디저트가 이렇게 아름답고 맛있다는 걸 좀 알릴까. 그래서 디저트 전시를 하게 된 거였듯이 네. 이런 디저트를 이제 정말 고객들에게도 보여주고 약간 쇼룸 같은 개념으로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전주에 이렇게 예쁘고 맛있는 디저트가 있어. 와. 전주 한식만 유명하지 않아.
0: 맞아요.
1: 막 이런 막 자부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네. 좀 알리고 싶은데 조금 어떻게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네. 꿈꾸다 보면.
0: 저는 네. 가끔씩 전주는 네. 그냥 비빔밥으로만 비빔밥 타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러고만 하는 게 좀 안타까웠거든요. 뭐 성심당 이성당
1: 무슨 파이 이성당. 타고 다니잖아요? 네. 무슨 파이 타고
0: 네. 그런 걸로만 하고 있어서 뭐 물론 너무 초코파이 좋아하지만
1: 맞아요. 근데 좀 전주의 개성을 담은 전주의 아름다움을 네. 더 담은 네. 스토리를 담은 이런 그쵸. 좀 디저트를 선보이고 싶어요.
0: 네. 지금 보니까 그림 그림 케이크 원지현 대표님 또 제가 봤을 땐 지금이 저점입니다. 원전 대표님의 이야기들 잘 들으셨을 네. 테니까 지금 저점에서 하시면 좋겠고요. 네. 네. 늘 이렇게 저희 방송을 마무리할 때 외치는 네. 구호가 있습니다. 전주에 오면 원지현입니다. 이렇게 외쳐주셔야 끝이
1: 그렇게요.
0: 납니다.
1: 김은총입니다. 그런 네, 거죠?
0: 그런 것처럼 하는 네. 겁니다. 네. 네. 디저트를 만드는 사람을 넘어서 전주의 맛과 멋, 감성을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예술로 빚어내는 분, 원지현 대표님 만나봤습니다. 네. 저희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주에 오면
1: 원지현입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1: 감사합니다.

0: 이번에 시의원 선거 있는 거 알지?
1: 아 알지. 근데 생각 중인데 왜 그래?
0: 우리 동네에서 같이 투표하러 가는 약속 캠페인 한다는데 같이 갈게요.
1: 그래요? 아까 덜 성가시긴 없었네.
0: 그리고 투표하고 인증하면 이웃끼리 응원 메시지도 남긴다는데.
1: 참 별놈의 짓거리가 다오네.
0: 여 투표장소랑 시간도 정리돼 있은 게 싸게 댕겨올 수 있단 게.
1: 그래 그럼 같이 가더라고.
0: 우리 한 표가 동네를 바꿔본단 게.
1: 투표
0: 함께 하더라고잉.
2: 6월 3일
3: 6월 3일
4: 6월 3일 6월 3일
5: 6월 3일 전주가 바뀌는 시간 6월 3일.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여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

어제는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며 성인의 날이었죠. 성인이 되신 모든 분들께 늦었지만 축하드리고 싶네요. 저도 20살이 되면 세상의 모든 자유를 얻을 것 같던 생각을 가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런 시절이 있으셨죠? 어떠셨나요? 맞아요. 자유보다 책임이 더 많이 버거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제 성인이 되신 분들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0: 어둡고 따뜻한 방에 들어섰다. 잘 갖추어진 침구와 가구가 원래 그 방이 독군의 방임을 알려주었다. 전공을 수없이 세운 장수는 이전 모습이 어땠을지 그리기 어려운 모습으로 누워있었다. 환자를 위해 빛을 거의 가려두었지만 모자란 빛 속에서도 본 적 없는 혈색이어서 일의 심각함이 새삼 느껴졌다. 독군의 목 깊은 곳에서 낮게 끓는 소리가 났고 종이처럼 변한 뺨에는 식은땀이 끈적하게 남아있었다. 방에는 시중드는 하인들 둘, 침상에서 떨어져 문 쪽으로 자리를 지키고 앉은이가 둘이었다. 침통한 표정을 보니 오른팔인 중봉, 왼팔인 두섭이 아닐까 싶었다.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는 미루어 두고 김무원을 더 살피기로 했다. 잠시. 눈 독군의 몸에 손을 대기 전에 돌아보고 구하자 떨어져 앉아있던 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문제에 손을 들어올리자 아닌 게 아니라 글씨가 비슷한 것이 있었다. 손바닥 가운데가 아닐까 했는데 엄지뿌리 아래 튀어나온 부분이었다. 이래서야 입구변 말고는 알 수는 없겠는걸? 인근이 불만족스럽게 중얼거렸다. 구의 윗부분 획들은 이미 뭉개진 다음이었다. 붉은 점들이 돋아나 있었고 말끔하게 글씨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 흩어지는 형상이었다. 누군가 붉은 입김이라도 푼 것처럼. 어르신의 몸 다른 곳에 또 비슷한 이상은 없습니까?
1: 없습니다.
0: 마음 같아서는 제 눈으로 살피고 싶지만 중봉과 두섭에게 묻는 것으로 만족하는 수밖에 없었다. 인권이 김무원의 맥을 짚었다. 맥도 짚을 줄 아나? 자은은 장안에서 자은이 학문을 익히는 동안 인권이 어떤 경험을 하며 저 나름의 지식을 쌓았을지 궁금해졌다. 아마도 저 꽤 바른 얼굴 넘어 머릿속엔 깊은 부분과 얕은 부분이 이어져 있고 정확한 부분과 그릇된 부분이 섞여 있을 것이었다. 어찌 되었든 앉아 몸을 숙이고 맥을 짚고 있는 모습만큼은 웬만한 의원 못지 않았다. 자은의 눈에 그럴듯하다면 지켜보고 있을 중봉과 두섭 눈에도 그럴 터였다. 인군이 독군의 손을 이불 속으로 돌려두고는 한숨을 쉬었다. 자은과 인군이 물러나자 중봉과 두섭도 따라 나섰다. 말없이 옆옆방에 문을 열고 앉기에 자은과 인군도 따라 들어갔다. 머리는 벗어졌지만 수염이 무성하여 원기 넘쳐 보이는 쪽이 중봉, 긴 얼굴에 안대를 한 쪽이 두섭인 것을 인사를 마치고 알 수 있었다. 덩치는 중봉이 훨씬 좋았지만 키는 두섭이 한 뼘쯤 더 컸다. 두 사람은 골품을 따져 자은에게 상석을 권했다. 자은은 관습을 이용하기도 하고 당연하다는 듯 그 자리에 앉았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들에게 기세가 밀려서는 안 될 일이었다.
2: 맥이 어떻게 읽히던가요?
0: 두섭이 굳은 목소리로 물었다.
1: 약하고 느려 근심스러운 말씀밖에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0: 인군이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다.
1: 오파를 입은 사람을 또 구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곳에서.
0: 자은과 인군은 눈길을 나누었다. 산하가 뭐라고 해두었는지 몰라도 기대를 굳이 꺾을 이유는 없을 듯했다. 자은이 차마 입을 떼지 못하자 둘 중 거짓말에 더 능숙한 인군이 대신 얼버무렸다.
1: 그 업무를 두 번 건너고 살아 돌아왔으니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접하지 않은 일이 없지요. 넓은 세상을 누비고 온 만큼 금성의 일이라면 더 잘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본 적 없이 기이해 보이는 일이라면 미혹을 걷어내고 나면 언제나 있었던 일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0: 중봉이 마음 놓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1: 전쟁을 겪고 이 나이가 되고 보니 덕이 있는 사람도 평온치 못한 죽음을 맞기도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승에는 중생이 이해할 만한 저울 같은 게 없지요. 삼도천을 건너면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해도 독구님을 이렇게 가시게 하면 안 됩니다. 독구님이 우리를 이끌고 그 어려운 길을 걸어오셨는데 노안도 아니고 병환도 아니고 비겁하고 사악한 살에 돌아가시다니요. 도무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옳은 일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이렇게까지 비틀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수염에 땀이 송송 맺히도록 토로했다. 일을 벌인 건 보통 포악한 자들이 아닐 겁니다. 사나 아가씨께 충격이 들 수 있으니 뒤에선 자들이 누구인지 어찌 이런 일을 벌였는지 저희에게 대신 알려주시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섭이 덧붙였다. 신중한 말인지 다른 의도가 있는 말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지울림은 다치신 후로 예전 같지 않고 기찬님은 너무 어려서. 중봉이 한숨을 쉬었다. 자은은 산하가 아닌 누구에게도 자세한 내막을 밝힐 생각이 없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다. 둘만 이야기할 시간이 간절했지만 곧바로 저녁 시간이었다. 온 집안 사람들이 모여 앉아 각자 상을 받았다. 가짓수는 많지 않아도 하나하나 정갈하고 정성이 깃든 음식이었다. 장식은 적지만 장중한 저택의 색을 닮았다고 자은은 생각했다. 인곤의 입맛은 아닌지 평소와 달리 깨작거리는 걸 견눈질로 보았다. 사나 삼남매의 그트머리가 긴 눈썹이 걱정으로 처져 있었다. 지울은 다친 등 때문에 팔을 높이 올리지는 못하는 것 같았지만 팔꿈치를 받침대에 고정시킨 채 어렵지 않게 식사를 해냈다. 상이 보통보다 높은 편인 것은 지울을 위해서인 듯 했다. 지울이 오단에 입은 금 갑옷이 부딪힐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지만 거슬리지 않고 영롱하여 먼 데서 연주하는 악기처럼 들렸다. 대단한 장인이 만든 물건임이 틀림없었다. 그런 장인이 불상은 왜 뭉툭하니 만들었을까? 다시 의문이 스쳤다. 집안 사람들이 말도 없고

0: 다행한 일이었다. 오카와 연난 두 사람 다 가지런한 인상이었고 꾸밈이 비슷해서 자은은 이목구비의 오목조목함을 유의 깊게 외워야 했다. 동서지간이 자매지간처럼 보였고 어쩌면 그것은 산하 때문인지도 몰랐다. 산하가 지닌 모란 같은 화려함은 다른 사람의 색까지 빨아들이곤 하니까. 자은은 만약 여인의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앉았더라면 물론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오히려 마음이 잔잔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흐드러진 꽃 같은 사람의 그늘에서 누구의 눈길도 끌지 않으며 편하게 숨을 쉬었을 것이다. 눈길을 끌고 싶은 욕구 따위는 늘 없었다. 거기까지 이르니 산하는 얼마나 매일이 쉽지 않을지 헤아리게 되었다. 한껏 차려입은 모습은 어떤 종류의 복이일지도 몰랐다. 볼 테면 보시오. 무늬 비단을 감상하듯 보시오. 하는 속마음이 비친 게 아닐까. 자은과 인고는 나란한 방을 배정받았다. 두 방 가운데에 장지문이 있어 방을 나가지 않고 왕래할 수 있었다. 인곤이 자은의 몸단장을 도와줄 하인으로 오해를 받은 듯 했다. 오해를 풀 기회는 충분히 있었지만 풀지 않았다. 둘만 의논하라면 그 편이 편했다. 모두가 잠들었을 무렵 인곤과 자은은 밖을 살피고는 장지문을 열고 마주 앉았다.
1: 자리를 봐드리고 옷을 갈아입혀드리는 게 제 일인데 임무를 방기했습니다 그려.
0: 인곤이 실없는 소리를 했고 자은은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제부턴 입술만 움직이기로 하지. 주변을 살폈지만 또 몰랐다. 인곤이 끄덕이곤 목소리를 낮추었다.
1: 아무래도 그 낯빛은 독이었네.
0: 두 사람은 같은 결론에 이르러 있었다.
2: 자네, 아무리 독을 의심한다 해도 그렇게 저녁상에서 입맛 없는 티를 내면 어떡하나?
0: 자은은 인곤을 향해 눈을 가늘게 떴다.
1: 피부에 닿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쓰러뜨리는 독이 이 집안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데 뭘 넘길 수가 있어야지.
0: 인곤은 이제와 배가 고픈 듯 윗배를 문질렀다.
2: 우리를 독으로 어쩌지는 않을 거야. 독군 어른이 어파에 당했다고 밀고 나가기 위해선 엉뚱하게 밖에서 온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해치우진 않겠지. 어파는 그런 식으로 번지지 않고 번진다 해도 독군 어른께 가까운 사람 순으로 보여야 할 테니까 내일부터는 티내지 말고 왕성하게 먹게. 평소처럼.
1: 평소에 내가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나? 식객이 너무 먹는다고?
2: 아니, 보기 좋게 먹는다고 얘기했네.
0: 자은은 인곤이 답답해 눈치를 보는 게 우수와 달랬다.
1: 피부에 닿는 곳으로 그만큼의 위력을 보일 독이라면 먹였을 때 훨씬 빠르고 큰 효과를 일으킬 텐데 왜 쓸데없이 손바닥에 글씨를 썼을까?
0: 인곤이 턱 긁은 채 의문을 이야기했다.
2: 그러게 말일세. 만약 김무원 어른이 일어나 내 손바닥을 붓으로 간질간질한 놈이 저놈이다. 말하기라도 하면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1: 독군 어른이 지금 누워계신 것은 독을 쓴 자의 의도일까? 실패일까? 설령 실패했을지라도 그런 독을 가지고 있다면 왜 우리가 오기 전에 끝장을 내지 않았지? 매일 입에 흘려놓고 있는 마음에 쓱 타면 될 것을.
2: 쓰기 아주 힘든 독이 아닐까? 방식이 아주 복잡하다든지 자칫하면 쓰는 사람도 당하게 된다든지.
0: 머리를 맞대었지만 답은 아직 알 수 없었다.
1: 일단 독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다면 좋겠군.
2: 해독약이 있는 종류라면 바랄 게 없을 텐데.
0: 확실한 실마리를 잡을 때까지 독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들키지 말기로 뜻을 모았다.

네, 오늘도 잠깐 제가 작가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도 정세랑 작가의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같이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계셔서 배낭녀가 있습니다. 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밤도 편안하신 밤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같이 하신 방송은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시민의 눈높이로 검증한다. 일꾼의 자격을 묻는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에 사회를 맡은 박민입니다. 이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8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에 따라 진행되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의 주인인 시민들의 눈높이로 기초위원 후보들을 검증합니다.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회는 전주시 12개 선거구 가운데 후보의 다양성 그리고 의제의 다양성이 확보된 6개 선거구의 후보들을 초청해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토론에 전주시 효자 2동, 3동, 4동을 포함하고 있는 전주시 바 선거구인데요. 총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지역으로 민주당 3명, 그리고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송관수 후보와 진보당 김금주 후보 외에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불참 통보를 해왔고요. 이 무소속 후보 외에 민주당 후보들은 모두 사유서 요청에도 답변이 없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은 사전 녹화로 진행이 되고요. 이후 5월 25일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와 유튜브를 통해 송출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토론회 참석 후보자 소개해 드리죠. 두 명의 후보 기호 순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기호 3번 조국혁신당 송관수 후보 나오셨습니다.
6: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주시 의회 효자 2동, 3동, 4동 기호 3번 조국혁신당 후보 송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5: 네. 이어서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 후보입니다.
7: 안녕하세요. 효자 234동 전주 시의원 후보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입니다.
5: 네. 오늘 토론은 총 90분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기조 발언과 사회적 공통 질문, 그리고 상호 주도권 토론, 그리고 시민 질문, 후보자 공약 검증 등의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토론 규칙과 시간은 그때그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모든 순서에는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종료 시간 30초 전 그리고 10초 전에 각각 경광등이 켜집니다. 경광등이 켜지면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는 꺼질 예정입니다. 후보들은 토론 규칙과 시간을 잘 숙지해 주시고요.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 공격성 발언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회자의 권한으로 제재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시간 잘 확인해 주시고요. 먼저 기호 3번 조국혁신당 송관수 후보로부터 2분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6: 안녕하십니까. 저는 거창한 이론이나 실현 가능성이 적은 공약보다는 주민의 숨소리가 담긴 생활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주민분들께서 생활하시면서 느끼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효자사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자생단체 활동 등을 통해 주민들이 뼈저리게 그 느끼지 못한, 체감하지 못한 부분들, 어려운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생활 속 불편이 행정이라는 높은 문턱 때문에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금이 부족하거나 여건상 당장 개선되지 않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변화가 아니더라도 작은 부분부터 개선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의 문제인 관성적인 행정과 일당 독점, 기득권에 안주한 정치는 변화시켜야 합니다. 청년 이탈, 그에 따른 노령화 가속, 그리고 경기 침체 등 이번 지방선거는 전주가 위기에서 벗어나 도약할 것인지, 혹은 이대로 주저앉아 빠져나오지 못할 침체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 갈린 중요한 지방선거입니다. 시의원은 주민분들의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의원은 주민들의 아래에서 발판이 되기도 하고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함께해야 합니다. 또한 앞장서 이끌기도 해야 합니다. 이제 전주에는 혁신을 이끌어낼 실력 있는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실력 있는 시의원 후보 저 송관수가 효자동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작은 불편함부터 하나하나
5: 기호 3번 송광수 후보의 기조연설 들었고요. 바로 이어서 기호 5번 진보당 김금주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시죠.
7: 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효자 234동 주민 여러분, 치솟는 물가에 한숨 짓는 서민들, 골목골목 텅 빈 상가는 임대 현수막만 나부끼며 매해 1만 명의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삶이 더 팍팍해지는 주민들 앞에 지금 정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을 대변하고 행정을 감시해야 할 전주시의회는 오히려 구태와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에 빠진 정치는 주민이 아닌 공천권자만 바라봅니다. 특정 정당이 오랫동안 독점한 자리에 견제는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투표의 설렘은 사라졌고 견제 없는 권력 속에 주민의 삶은 실종되었습니다. 이제 전주시의회도 다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시민의 편에서 감시하고 필요할 땐 협력하되 잘못에는 분명히 맞서는 정치 세력, 오직 주민 편에서 제대로 묻고 끝까지 따질 진보당의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끊이지 않는 외입성 해외연수, 시의원의 허위수당 챙기기,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세금을 개인과 가족, 지인을 챙겼던 시의원, 잘못을 해도 제대로 된 징계는커녕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는 의회,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전주시의회에 진보라는 또 하나의 날개를 달아주십시오. 민주당이라는 한쪽 날개로만은 더 멀리 더 높이 날 수가 없습니다. 진보당은 입틀막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선명야당이자 노동자 농민의 삶을 지켜온 민생정당입니다. 진보당이 전주시의회에 들어서는 순간 무능과 안주가 사라지고 건강한 견제와 균형이 복원될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 주십시오. 진보당 기호 5번 김금주가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5: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 후보자 토론에 전주시 바선거구 후보들의 기조발언 들었습니다. 다만 오늘 토론회는 모든 후보가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지방의원 선거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의제를 다루는 공간이죠. 유권자들에게는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 자질을 한자리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텐데요. 그런 만큼 일부 후보들의 불참이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후보자 토론회가 갖는 의미와 책임, 두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례로 잠깐 좀 들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토론회의 의미, 그리고 불참한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좀 이야기까지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좀 2분의 시간을 좀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먼저 김금주 후보에게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7: 네, 먼저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들은 주민들의 관심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의원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오늘 이런 소중한 자리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후보들이 함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공개 검증이 되는 장이 되기를 기대했었는데요. 이런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한마디로 주민들을 무시하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후보자 토론회는 단순한 행사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원들은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지라든가 예산, 교통, 환견, 교육 등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후보들의 정책과 태도, 문제 해결 능력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공개 검증의 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후보자 토론회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인 것이죠. 선거는 단순히 이름이나 정당만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철학과 정책을 가진 사람인지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토론회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 상대 의견에 대한 대응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개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후보자의 책임성과 준비 정도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지방의원은 주민 의견을 듣고 갈등을 조정하며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후보라면 시민 앞에 나와 질문을 받고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책임 아닐까요? 토론회 자체가 후보자의 주민과의 소통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5: 네, 송관수 후보에게도 역시 2분의 답변 시간 드릴게요.
6: 후보자 토론회는 선거 캠페인이 아닙니다. 후보자가 우리 유권자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 후보 공약을 직접 듣고 자질에 대해서 검증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는 후보자 토론회에 성실한 태도로 임하며 책임감을 갖고 시민분들 앞에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자리는 불참한 후보님들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외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무조건 당선된다는 어찌 보면 일당 독점 체제의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께서는 정확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묻고 싶었던 것보다는 함께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더 나은 전주를 만드는 것이니 함께 의견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히 우리 효자동에서 매번 화두에 오르는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교통난, 주차난, 청년 일자리, 교육, 환경 개선 방안, 도시개발 계획 등 전반적인 지역 현안들을 토론하고 싶었습니다. 꼭 질문을 해야 한다면 이 문제들 중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의원 후보로 적합한 인물인지 대해서도 묻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 네, 저 지금 불참 후보들에 대한 입장 평가까지 좀 들어봤는데 자연스럽게 우리 송관수 후보께서 민주당 후보들이 만약에 참석을 하셨다면 같이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묻고 싶었던 질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시간을 조금 더 드릴게요. 혹시 민주당 후보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다면 확인하고 싶었던 쟁점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역시 2분의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묻고 싶었던 이야기 이 자리를 빌어서 충분히 해주시죠.
6: 현재 저희 그 전주 시의회는 민주당의 일당 독점 한 80% 정도의 지금 의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들께서 지금 동네에서 동네 현안이라든지 또한 동네에서 그 지금 하고 싶었던 우리 주민들의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또한 지금의 문제들을 뭐 짧은 시기에 임기 4년 동안 하지 못했으면 앞으로 당선이 되면 또 어떤 체제로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자리에 함께 못해서 매우 네. 유감스럽습니다.
5: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번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라도 오늘 나왔던 질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민주당 후보들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민들의 좀 압력으로 그런 답변들을 요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김금주 후보에게 기회를 좀 드리죠. 혹시 민주당 후보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다면 나누고 싶었던 쟁점들, 이야기하고 싶었던 질문들 혹시 있으실까요?
7: 네. 저는 저희 지역에는 세 분의 현역 의원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세 분께 좀 준비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각각 이름으로 해도 되죠?
5: 네. 네.
7: 먼저 저는 민주당의 전용미 후보에게는 공직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저는 도덕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윤미 후보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몫을 자신과 가족들, 지인들을 챙긴 것으로 지탄을 받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라는 이유로 또다시 주민들 앞에 서고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시의원이라는 자리는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그 행동은 무혐의보다 시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묻고 싶었고요. 그리고 김성규 후보님께는 전주 시위에 대한 불신 가운데 하나가 외유성 연수와 보여주기식 의정활동 논란입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같은 민주당 시장 집행부를 상대로도 필요하면 반대를 할 수 있는지 실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할 생각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마지막 무소속의 최영병 후보에게는 시의원은 민원 해결뿐 아니라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 집행부 견제 과정에서 본인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분야는 무엇인지 그리고 무소속 후보는 정당 공천의 부담이 적지만 반대로 정책 검증 시스템이 약하다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후보님의 정책 전문성과 행정 역할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5: 네, 저희가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을 하는 건요. 이게 공직 후보자로서 걸맞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인물됨은 또 어떠한지 그리고 지역의 현안과 이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유권자의 검증의 공간이 바로 토론회라고 하는 공간일 텐데요. 그런 자리를 좀 외면했다는 점에서 주최 측인 저희도 다시 한번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후보들의 정책과 해법을 검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거환경, 생활인프라, 교통문제 등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릴 예정인데요. 후보들께서는 가능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김금주 후보 그리고 송관수 후보 순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룸촌과 신도시 아파트 넓게는 대학가가 공존하는 지역 특성상 이 청년층과 신혼부부 유입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정착하기에는 주거비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인데요. 그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죠. 옛 대한방직 부지에. 더군다나 이곳은 전주에서도 가장 높은 분양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 주변 시세도 함께 끌어올릴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금주 후보에게 2분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네, 그렇잖아도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집값 이야기 많이들 하십니다. 어떻게 전주가 대전이나 대구보다도 비쌀 수 있는지 정말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이미 외부에서 와서 전주에 새로운 단지가 생기거나 대규모 개발이 되면 이미 외지에서 온 분들이 먼저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 집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특히 옛 대한방적 부지에 전주 최고가의 아파트가 건설이 되면은 주변 시세에 자극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청년인구 유출을 심화시키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건설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특혜성 개발보다는 지자체가 주도하거나 공공기여를 대폭 확대하는 시민공영 공영개발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하고 양질의 공공주택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을 시급히 확보해야 합니다.
5: 네. 바로 이어서 송관수 후보에게도 역시 2분의 답변 기회 드리죠.
6: 대한방재 부지처럼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동시에 고 분양가 중심으로 형성될 경우에는 그 영향이 그 단지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주변 지역 시세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신규 입주 단지뿐 아니라 기존 주거지까지 함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며 지역에 들어오는 청년층,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이렇게 정책 자금이라든지 뭐 이자 감면이라든지 뭐 저금리 대출이라든지 이런 게 좀 확대돼야 되고 또한 대한방직 부지 터에 그 고분양가인 그런 아파트 단지만 들어올 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또한 거기에 들어오는 그 청년들이나 신혼 그 부부들에게

0: 의회와 행정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외면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두 분 모두 이 그 민간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보다는 공공개발 형태로 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려보죠. 이 효자권은 전주 서남부의 관문 역할을 좀 하면서요. 출퇴근 시간마다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쑥고개길 그리고 서부 신시가지 일대가 가장 큰 생활 불편으로 꼽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요. 만약 시의원이 되신다면 이런 교통 흐름 개선 그리고 주차 문제 해결,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현실적인 대책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송관수 후보부터 2분의 답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 상황에서 교통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로서는 찾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숙고객길을 많이 왕래를 하는데 정체가 보통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고 퇴근길에는 6시부터 7시까지가 수요가 굉장히 많은 시간대입니다. 교통 흐름을 뭐 저희가 이렇게 도로 확장을 한다는 거나 이런 예산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석한 결과는 교통 신호 체계를 좀 신호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우리 교통 경찰관님들이 바쁜 와중에도 와서 신호를 잡고 있지만 그 시간대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신시가지 개발부터 해서 조금 잘못된 그런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공 주차장에 대한 것도 지금 유료화를 시켜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주차 건물을 져서 좀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 네.
0: 네. 대중교통은 지금 저희가 이제 버스 BRT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속히 완공돼서 조금 더 이렇게 교통 체증에 이렇게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새로 도로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교통 신호 체계를 개선한다거나 공공 주차 타워 같은
0: 네.
1: 것을 좀 확장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바로 공통 질문에 대한 김금주 후보의 답변 역시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2: 네. 교육청 사거리에서 쑥고개 삼거리까지 한 대략 3.3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출퇴근 교통체증 매우 심각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교육청 사거리나 효천 사거리에서 인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단순히 도로 폭보다는 신호대기, 아까 송관수 부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호대기 때문에 막히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현재 쑥고개로 교차로 확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출퇴근 시간 신호 운영 체계 변경이라든가 신호 시간 재분배 등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교통 경찰관이 현장에 나와 있는 날과 나와 있지 않은 날은 그 차이를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꼬리물기도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신호 체계나 신호 시간 배분을 출퇴근 시간에 좀 조정해서 소통을 유도를 한다라면 교통체증의 약간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는 사실 도로를 확장하거나 외곽 도로를 건설 등을 통해서 차량을 좀 분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중교통이 편리하다면 차량을 이용을 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출퇴근 급행버스라든가 요즘 이제 수도권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니면 버스 우선 신호라든가 이런 것들 어떤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인다면 교통체증 문제를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신시가지까지 고민을 많이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0: 있다. 저희 효자 2동 3동에도 주택가의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쪽은 많이 좀 고민을 했는데요. 신시가지 쪽에 노상 주차장 저는 확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주택가는
1: 알겠습니다. 두 분이 비슷한 답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뭐 신호체계를 좀 개선해야 된다. 신호시간 재분배하고. 근데 좀 말씀 들어다 보니까 경찰청의 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해당 선거구에 나오신 후보자들이 함께 모여서 경찰청과 간담회를 제안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입장을 좀 발표하는 자리를 가져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현안을 좀 해결하는 과정으로 지방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다. 좀 이런 생각을 좀 짧게 해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선거구 안에 있는 효자 2동, 인구가 가장 적고요. 전형적인 주거형 도심 지역이에요. 일부 노후주택가 정비 문제, 그리고 생활 SOC 확충 필요성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문제가 이제 필수적으로 수반이 돼야 될 텐데요. 그 행정과의 협의 과정이라든지 예산 확보, 부지 문제 해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우선순위 경쟁 불가피하고요. 또 의회 내의 협력을 얻어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두 분의 후보님들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동료 시의원들의 공감대를 얻어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것인지 이번에는 김금주 후보에게 먼저 2분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0: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도, 주민도, 의원들도 모두 좀 공감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해 간담회를 가거나 주민들을 만나거나 행정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동청사 건립부터 해서 이렇게 돼서, 근데 다만 전주시에는 이런 곳과 비슷한 곳들이 다만 효자 이동만 있는 게 아니고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 경쟁이 필요하겠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 속에서 힘을 만들겠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공론화하는 장을 만들고 그곳에서 방법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실제 전국 곳곳에서 진보당은 주민대회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이 직접 가장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공론화하고 실제 사업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주민들을 만나고 의견을 모아내는 장을 만들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 가만히 앉아 나누면서 가만히 앉아 행정이 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민들 힘을 모아내서 그 힘을 바탕으로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행정을 설득하고 이게 가장 주민들의 의견이고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1: 네. 송관수 후보에게도 기회 드리죠.
2: 저희 조국혁신당 후보로서 당선이 된다고 하면, 현재 그 민주당, 다수 그 독점, 체제에서 어떻게 토론하고, 협의를 이끌어낼까 하는 고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 김금주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자 이동에 대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주시에 그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저 같으면 다른, 이번에, 만약 끌려고 하면, 뭐, 효자 이동부터가 아니라 전주시 전체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이번에는 우리가 있으니, 다음에는 너네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협력을 해가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효자 이동 같은 경우는 거기 한 100여 세대가 그 2층 제한 구역에, 개발 구역, 제한 구역에 막혀서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한 40여 년 동안,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주차난, 그다음에 그, 뭐, 골목길 정비, 이런 쓰레기, 생활 쓰레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아까 김금주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은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같이 풀어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회 전주시 바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상호 주도권 토론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호 주도권 토론 첫 번째 순서인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에게 6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이 상대 후보에게 6분의 시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단문 단답식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질문은 가급적 1분 이내로 좀 해 주시고요. 이 상대 후보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도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에 사회자의 권한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상대 후보의 답변은 질의권을 가진 후보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두 차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토론의 시작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긴급 찬스 1분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답변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다거나 꼭 필요한 답변의 기회를 갖고자 할 때 긴급 찬스 하고 손을 들어주시면 사회자가 긴급 찬스 1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시간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겠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앞 질문 답변 순서에 이어서 송관수 후보 그리고 김금주 후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관수 후보에게 6분의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우리 김금주 후보님께서 만약에 시의원이 되신다면 임기 안에 주민분들께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어떤 것부터 실행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0: 네, 제가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상인분들에게 가장 미안합니다. 사실 문을 열기가 너무 죄송한데요. 골목상권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어요. 물론 이게 전주시의 노력, 시의원 한 명의 노력으로 끝날 수 있는,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그래서 저희는 골목형 상점과 지정으로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활성화할 수 있는 있는 안과, 그리고 요즘에 배달 수수료로 인해서 많은 상인들,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안 할 수는 없고 해도 남는 게 없는 게 현재 배달 앱을 통한 일인데요. 그래서 광역 공공 배달 앱 을 제안하고 있고 작년부터 그 운동을 진행해 왔는데 꼭 만들어서 상인들에게 2%대 수수료 2%대로 낮춰서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결국 세금으로 돌아와서 우리 전주시에도 행정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광역 공공 배달앱 꼭 실현하고 싶습니다.
2: 제가 지금 전주 맛배달이라고 지금 앱이 있거든요.
0: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
2: 그게 활용 속의 정원 같은데, 그걸 지자체, 저희 그 의회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갖고 전주시에 확대할 건가, 그게 굉장히 나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사용을 하지 못하고 대기업에 있는 배달에 밀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0: 뭐 광역공공앱 저희가 제안을 했을 때 전주 맛배달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사실은 뜨거운 감자죠.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용률은 저조하고, 그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가입한 상점도 별로 없고 그 찾을 수가 없으니까 소비자들의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개편할 수도 있고요. 저는 민관 협력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진 전국적인 공공 앱이 민간에 있다라면 그 협력을 통해서 전주시와 함께, 전북과 함께 어플을 좀 만들 수 있다. 배달 앱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금주 후보님께서 시의원이 되시면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로 저희 소수 정당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를 어떻게 설득하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0: 저는 결국 그거는 의원 혼자서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저희가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면 아주 좋겠죠. 네, 그러지 못할 경우 결국 저는 주민과 함께 풀어갈 수밖에 없다. 주민의 힘을 믿고 주민들과 함께 그 의견에 대한 일치를 보고 그게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를 하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진보당의 도의원 한 명 있었던 도의원이 밭집불금 이런 거 만들어냈잖아요.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이런 거 만들어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설득하기에 말로만 됐던 건 아니고요. 함께 했던 그게 필요로 했던 농민들이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 네, 마지막으로 저희 효자 사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 9천 명인데 지금 행정센터가 8년 동안 지금 완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0: 네.
2: 예, 그래서 지금 비전대 옆에 지금 신축 그 행정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이 주변에 지금 그, 이 농지거든요.
0: 네.
2: 그런 데를 좀 활용해서 좀 다각적으로 한번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0: 저희 진보당에서 예전에 그 총선, 2024년 총선을 준비하면서 거기 있는 공간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합시설, 문화체육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효자동이 인구가 굉장히 많은, 효자사동이 인구가 많지만 실제 그런 공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체육센터, 완산체육관, 완산수영장 하나 있고요. 별도의 문화센터 없었기 때문에 그 많은 부지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체육 공간 이런 공간으로 개발이 되고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상호 주도권 토론 김금주 후보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역시 주어진 시간은 6분이고요. 김금주 후보 주도권 하에 토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0: 네.
1: 네, 시작해 주시죠.
0: 아, 네. 민주당이 행정과 의회를 모두 독식하다 보니까 견제 없는 예산 집행이 좀 반복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 입성하신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짬짬이로 통과시켰던 예산들을 어떻게 철저히 감시하고 주민의 몫으로 돌려줄 수 있을지 선명한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2: 맞습니다. 제가 지금 동네에서 참여예산 심의위원을 하는데 극히 옛날에 그전에는 그게 참여 예산이 아니라, 의원 재량 사업비라고 했죠.
0: 지금도 재량 사업비.
2: 그게 이제 참여 예산, 아니에요. 참여 예산 심의위원들이, 지금 각 의원들의 1억, 그 다음에 그 도의원은 5억.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는 한 8억 정도가 배당이 되는데, 이게 이제 재량 사업비를 떠나서 참여예산 심의위원을 두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뭐, 저희가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뭐 의원들이 할 수는 없고요. 또한, 뭐 짬짬이로 해서 통과를 한다고 하지만, 기존 우리 전주시 의회 의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행정에 대한 부분을 대해서 승인을 해주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고 봅니다. 물론 문제점은 많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토론하고 협의점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예산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듯이 주민 의원들의 재량 사업비처럼 쓰여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의원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르다. 이 문제 반드시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요? 네, 주민 참여 예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고요. 네, 한 가지 더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국혁신당에서는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많이 강조해왔죠.
2: 네.
0: 지방의회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정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의원으로서 가장 우선할 민생의제가 무엇일까요?
2: 정치개혁, 검찰개혁, 그 저희 조국혁신당의 지금 사회권 선진국이 지금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그 조국혁신당에서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 이것을 국가가 해줘야 된다. 그런데 국가가 해주지 못하고 지방정부가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외면받다고, 저희 그 전주 시민들이 외면받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도 뭐 문제겠지만 저희 기초 의원으로서 현재로서는 저희 주민이 행복하게 살 권리, 누릴 권리,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0: 예. 그래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우선해야 될 민생 의제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2: 그러니까요. 동네 일을 한 20년 동안 활동하면서 많은 의제들이 있지만은 현재 저희 그 효자 2동, 3동, 4동에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주차나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효자 4동에 현재 주민 주민센터 그 쪽에 한 만여 평의 공간을 하고 그쪽에 지금 저류지가 있어요. 그쪽에 생태공원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체육시설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문제죠. 그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올 건가? 그 문제는 또 저기 시원에 당선된다면 중앙 정부와 저희 조국혁신당 그 지금 쇄빙선 12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상의를 하고 좀 보조를 받아서 제1 우선 과제로 그쪽을 주민들에게 좀 편안한 휴식처와 생활 공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주민들의 문화시설, 체육시설 많이 필요하죠. 네, 저는 가장 우선시 돼야 될 민생의제는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된 문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원으로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노력,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민생의제로서 가장 우선순위 돼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2: 예, 네, 제가 조금 참고로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현재 뭐 골목 상권 살리기로 해서 상가 번영의 예산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소요가 되는데 그걸로는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우리 그 소상공인들이 좀 잘할 수 있는 부분들.
1: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분에게는 한 번씩의 긴급 찬스 1분의 기회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필요하실 때 1분의 시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 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회 전주시 바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두 후보의 주도권 토론까지 함께 했는데요. 저희 우리 동네 선거방송은 지역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공동체 미디어 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들과 함께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실제 지역 주민들이 우리 후보들에게 궁금한 것을 묻는 시간입니다. 저 전주시 바선거구 시민들은 후보들에게 어떤 점을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먼저 보고 나서 관련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3: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재미있게 웃고 떠들고 하는 그런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PC방이나 아니면 혼자 집에서 휴대폰 게임을 한다거나 개인 활동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효자동에 복합문화공간 생겼거든요.
4: 그래.
3: 근데 거기가 멀어요. 멀어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셔틀버스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효자 하동은 전주시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3만 9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신청사 효자하동 주민센터 부지 주변에 여유 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우리 효자하동 주민들을 위한 스포츠센터 건립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1: 네, 시민들의 목소리 잘 들어봤습니다. 청소년들이 좀 마음 편히 머물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인구 규모에 비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 생활 인프라 턱없이 부족하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이 생활 밀착형 문제 해결, 여기에 대한 기대가 크다. 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두 후보께 묻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청소년 문화공간 확대,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금주 후보 그리고 송관수 후보 순으로 각각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금주 후보 준비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주민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전주시행정이 그동안 얼마나 주민의 삶을 진짜 외면해 왔는지 다시 한번 좀 절감했습니다. 청소년 사실 문화공간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제가 이 토론회를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봤어요. 이런 공간,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진 못했지만 아이들의 첫 번째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아, 멀어서 집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멀어서 가는 게 힘들어요. 놀러 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가까이에 정말 농구도 하고 밤늦게까지 농구도 하고 풋살도 하고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만의 아지트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저희가 이제 공약으로도 내세웠지만 청소년 무상교통 100원 버스 도입해서 아이들이 거리에 상관없이 문화공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막대한 예산이 드는 어떤 신축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공공기관 내 유휴 공간을 신속히 리모델링해서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우리 동네 청소년 아지트를 한번 조성해보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효자사동 스포츠센터 건립 역시 저는 지자체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과 광주의 진보당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이 직접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주민대회를 통해서 낭비되는 대형 토목 예산을 깎아서 동네 체육시설과 돌봄 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저 김금주도 효자사동 신청사 여유부지에 주민 투표를 통해서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수영장, 뭐 다목적 체육관 이런 주민 맞춤형 공공 스포츠센터 건립 예산 우선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돈이 네.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송관수 후보의 답변 시간입니다. 역시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2: 오랜 시간 동안 그 수명원 그 사거리 수명원 옆에 복합문화센터 공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금주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거리상으로 보면 저희 전주시가 저희 지역구에 2동, 3동, 4동은 사실 자전거 타고 한 10분, 20분 거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 아이들이 놀 권리를 부모들이 좀 침해하지 않는가. 그래서 애들이 짬짬이 시간으로 뭐 휴대폰이나 그렇지만 게임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 어른들이 좀 생각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선진국처럼 애들의 창의력이나 이런 뭐 음악 감상실 또한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확충해서 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 김금주 후보님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현재 효자사동 주민센터 건립하는 곳에 부지를 사서 매입을 해서 하면 과대한 비용이 드니까 그쪽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층수를 좀 올려서 그런 공간들을 더 확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효자사동 주민 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들은 전에 저희가 생태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 그런 쪽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시민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공약 검증 시간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각 질문당 1분씩이고요. 앞서서에 이어서 먼저 송관수 후보에게 공약과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 진료를 약속하셨어요. 네, 이게 왜 효자 2, 3, 4동에 필요하다고 보신 건가요?
2: 효자 2, 3, 4동에 국한되지 않고 전주시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층, 그 독거노인, 그다음에 그 혼자 병원을 찾아갈 수 없는 분들은 한시적으로 지금 진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경로당을 딱 한 것은 어르신들이 돈이 있어도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방에 저희가 진안이나 무주나 고창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전주는 가보면 시설도 낙후돼 있고 운동시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의료기기 하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하고 한의사 병원에 계신 분들하고 MOU 체결해서 자원봉사식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공약으로 넣어봤습니다.
1: 네. 지금 현재도 그 방문 요양 관리라든지 이런 건강 관리 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것과 차별성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주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은 돈이 아까워서 어르신들은 아파도 못 갑니다. 근데 경로당은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진 분들, 그런 분들이 모이는 곳이 경로당이라고 생각을 해서 월 1회 좀 많으면 월 2회 정도는 순차적으로 전주시를 돌면서 어르신들이 뭐 좀 물리치료사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의사분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좀 봉사 쪽으로 돌리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예산 없이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송광수 후보의 경로당 한방 진료 공약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봤고요. 바로 이어서 김금주 후보의 공약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죠. 그 공약 중에 청소년 무상버스 실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전주시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0: 네, 일단 뭐 예산 문제 하기 전에 전주시 청소년 버스 요금이 얼마이신지 아세요? 네, 현금으로 하면 1,350원, 카드 1,300원입니다. 익산 100원 버스, 군산 500원 버스입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죠. 사실 청소년 무상교통 지난 2023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강성희 국회의원이 처음 제기했던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 실현하기 위해서 당장에 무상버스는 어려워도 500원 버스를 제안을 했고 전북 도청과 도의회 교육청을 설득하고 시청과 시의원들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도청과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전주시에서 반대의 기류가 민주당 내에 다수 형성되었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없다기보다는 이 정책의 성과가 진보당에 공이 되는 것을 시기했던 것 아닌가. 그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을 네. 맡게 되어버렸습니다.
1: 그 바로 이어서 제가 보충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주시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뭐 1조 원 가까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 과연 실현이 가능하겠습니까?
0: 저는 우선 보여주기직 예산 그리고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대형 주민들 삶과 크게 관계없는 대형 토목개발 예산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런 예산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무상교통 꼭 실현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내가 만드는 우리 동네 선거방송 지방의회 후보자 토론의 전주시 바 선거구 편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약간 좀 바꿔보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생각과 정책 우선순위를 좀 짧은 시간에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OX 게임입니다. 네. 짧은 선택 속에서 드러나는 판단 기준 그리고 가치관, 이거 역시 후보들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은데요. 후보들의 정치 철학과 지역 현안에 대한 시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그 앞에 있는 OX판을 들어서 O 또는 X로 네,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두 분에게 함께 질문을 드리죠.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전주시의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이 국내든 해외든 의원연수가 뭐 진행될 수 있어요. 네, 이런 의원연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폐지해야 된다, 뭐 축소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X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X를 선택하셨는데요. 그 이유를 먼저 송관수 후보부터 네, 답변해 주시죠. 1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 주시면 네, 저희가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네.
2: 현재 저는 회의연수가 관광성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현재 지자체에서 회의연수 타이틀이 회의연수지 관광 목적이고 진짜 회의 연수를 한다면 당연히 가셔야죠. 근데 그쪽의 지자체하고 회의 쪽의 지자체하고의 그 관계성이 별로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여행사 측에서 그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 과연 회의 연수이고 그런 부분들을 꼭 필요한가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예산을 줄여서 아까 김금주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100원 버스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김문주 후보도 X를 드셨어요?
0: 네. 네. 요즘처럼 모든 온라인에 자료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거기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미 많은 사례들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라면 저는 개별적으로 다녀와도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이런 외유성, 관광성, 해외 연수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1: 네. OX 퀴즈를 통해서 후보들의 정치 철학, 지역 현안에 대한 시각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질문 좀 드려보죠. 그동안 전주시의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가족회사 빌어주기, 겸직 꼼수 쓰기, 그런 전주시의회 이해 충돌이라든지 비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처벌 중에는 의원직 박탈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의 후보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시면 O, 반대하면 X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된다. 셋. 네, 두 분 다 O, 의원직 박탈까지 가야 된다. 이번엔 김금주 후보, 그 이유는?
0: 네, 저도 공약사항에 의회 개혁으로 넣었는데 이해충돌이라든가 성범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세금을 가장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알고 있는 시원들이 독점하고 그것들을 자신과 가족들이 챙겨가는 모습은 저는 정말 나쁜 행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순한 사과나 이런 걸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주는 거는 당연히 의원직 박탈까지도 가야 돼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송관수 후보.
2: 공직자는 도덕성입니다. 그 도덕성이 실종이 된다고 하면 그 직에서 당연히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뭘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변명으로 표현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 식구 감싸기보다는 조금 더 그런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고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는 아니죠. 알고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야 우리 정치가 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 네, 두 분의 답변 들어봤는데요. 상당히 유사한 답변들을 좀 하고 계셔서 더더욱 당사자들이었던 민주당 후보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었다면 더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각 동별 맞춤 질문으로 좀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효자 3동 맞춤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김금주 후보 그리고 송관수 후보 순으로 각각 2분씩의 답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자 3동 맞춤 질문 드리죠. 이 효자 3동은 아파트 밀집과 함께 이 주변 상권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자영업 침체와 공실 문제도 나타나고 있는